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

0: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과학적 정리에 따르면 한 행성이 생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 액체 상태에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 그리고 안정적인 대기층입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슨 전체 물리학센터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LHS-1140B라는 행성은 헬륨이 풍부한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특별한 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인류는 수백 개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있는 행성을 발견했지만 그중 암석 행성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기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LHS-1140B는 지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암석 행성으로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위치해 액체 상태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성은 지구처럼 안정적인 대기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려 30억 년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LHS-1140B는 지구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25일이 채 되지 않으며 지구는 365일을 기준으로 공전합니다. LHS-1140B는 낮과 밤의 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행성의 대기층은 주로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어 질소로 이루어진 지구 대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혹시 생명체가 헬륨 환경에서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0년에 한 과학실험은 효모와 대장균 등 미생물이 100% 헬륨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관측 결과 LHS-1140B의 이론상 평균 기온은 영하 47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 수치가 대기층의 온난화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론적 기준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 또한 대기층이 없다면 혹한기에 의해 얼어붙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HS-1140B 역시 지구와 유사한 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세계는 또 한 번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아름다운 그림 속 고촌 당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감동 중국 인물 룡진품의 사연을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손중산 고택 기념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 96부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는 또 한 번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성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현재 세계와 시대와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이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조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세의 흐름이자 민심의 추이로서 인류의 앞날은 어디까지나 밝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가진 수단으로 수탈하며 제로섬 게임을 하는 등 패권을 잡고 강권을 누리며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현상이 매우 심각해 평화적자, 발전적자, 안보적자, 거버넌스적자가 늘어나면서 인류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는 또 한 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론술은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판단으로서 세계 구도 및 그 변화를 보는 역사관, 대국관, 역할관을 구현했으며 우리나라 외교 정책과 국제 주장을 리회하는 기초입니다. 첫째, 국제 정세가 복잡다단한 기본 특징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바야흐로 전례 없는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기승을 부리고 충돌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우크라이나 위기가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날씨가 전 세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흑곤이 회색 코뿔소 사건이 빈발하고 국제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위기가 겹치며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통화팽창이 만연하는 등 세계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볼 때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의 악영향이 사라지지 않고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주의, 보호주의, 극단주의가 대두하고 국제조화와 글로벌 거버넌스가 원활하지 못하며 세계적인 난제가 속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적자가 날따라 격화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볼 때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연히 자리를 피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단극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처에서 패거리를 묶고 사단을 일으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혼란의 근원이자 사단의 제조자가 됐습니다. 둘째,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세계의 불안정한 변혁을 객관적이고 변증법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정세에서 희망은 변혁에 있습니다. 국부적으로 문제를 보고 전 국면의 대세를 파악하며 현 시기의 곤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변환되는 국면과 혼란한 국면은 그 표면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은 인류사회의 발전 법칙이 역할을 발휘하고 있고 국제 역량 대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낡은 질서의 기반이 흔들리고 새 질서가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국면과 장원한 견지에서 볼 때 국제 역량에 대비해서 동치설한 남승 북강은 전 국면의 대세이고 세계 다극화, 국제관계 민주화는 전 국면의 대세입니다.

0: 며 경제 글로벌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편리화는 전 국면의 대세이고 공동안보, 종합안보, 협력안보, 지속가능안보는 전 국면의 대세이며 부동한 문명에 대한 포용과 상호참조, 공존공영은 전 국면의 대세이고 지구촌을 보호하고 녹색 저탄소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전 국면의 대세입니다. 어떠한 낡은 질서든지 기득권자가 있으며 어떠한 큰 추세든지 낡은 세력의 극력적인 저해와 파괴를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변혁에는 불안정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전 국면과 대세에 입각해 대세의 흐름이자 민심의 추이로서 인류의 앞날은 어디까지나 밝다는 신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 우크라이나 위기 등은 국제의 혼란 국면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세계 구도 변혁의 행정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일체 양면성으로서 변증법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의 선택이 세계 구도의 변화와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시적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각국 이민은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세계의 앞날이 어떠한가는 종국적으로 각국 이민이 내린 선택과 그에 따른 합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면의 형세를 보면 세계는 다시 평화인가 아니면 전쟁인가, 개방인가 아니면 폐쇄인가, 다자주의인가 아니면 일방주의인가, 협력 상생인가 아니면 냉전 대항인가 하는 중대한 역사적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이 불안정한 변혁의 세계에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가장 큰 긍정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역사의 정확한 편에 서서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다극화 세계를 건설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안보관을 실천하며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서로 손잡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녹색 저탄소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한편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패거리를 묻고 대항하거나 배타적인 패거리를 묻는 것을 반대하고 타국에 대해 색깔 혁명, 민주 수출을 하는 것을 반대하며 환경 무역 장벽으로 타국의 발전을 제한하고 이중 표준을 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요컨대 불안정한 변혁의 세계에 직면해 습금평 총서기가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자기 발전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인식하고 파악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 새로운 우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또 한 번의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현철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세월.

0: 그림 속 고촌, 당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름다운 그림 속의 당모는 사면에 산이 둘러서고 맑은 단간계를 가운데 두고 조성된 산 좋고 물 맑은 그림 속 마을이다. 당나라 월국공 왕화의 증조부가 당나라 때 양식과 풍모, 기준에 의해 마을을 조성했고 그 뒤에 몇 대에 걸쳐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름이 당나라의 모양을 갖추었다는 의미의 당모이다. 1000m 길이로 마을을 경유하는 단간계 위에는 모양이 상이한 다리 13개가 놓여있다. 가장 유명한 다리로는 청나라 때 지은 지붕을 떠인 양교 고양교이다. 오늘날 고양교는 다실로 탈바꿈돼 황산 명차 한 잔을 들고 흘러가는 강물을 구경하면서 다도 공연과 현지의 지방극을 구경하면 선인이 부럽지 않을 정도이다. 단간계를 따라 물의 거리가 조성됐다. 맑은 강물 위에 양안의 푸른 벽과 하얀 기와가 거꾸로 빗겨있고 물가에는 지붕을 떠인 복도가 있고 복도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만들어져 여유로운 한때를 즐길 수 있다.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도 이 물의 거리는 변함없이 번창을 지속한다. 기분을 밝게 해주는 붉은 초롱이 높이 걸려있고 동네 로인들이 안온하게 환담을 나누는 경관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허씨 가문의 사당인 상리당은 4,500년 전에 명나라 때 세워졌다. 앞쪽에 사랑채와 가운데 안방, 그 뒤에 후원으로 구성된 상리당에서 한 볼거리는 나무로 만든 배방이다. 가로 두 문, 세로 세 뜰을 가진 이 배방은 오늘날 가운데 기둥들과 대들보만 남아있지만 여전히 어젯날의 호화로움을 엿볼 수 있다. 배방 양쪽의 상마석과 하마석도 배방의 위상을 보여준다. 덕을 새긴다는 의미의 명덕당은 장중하면서도 소박하고 조화로운 휘파 건축 기법을 다분히 풍긴다. 뜰을 가진 앞쪽의 명당은 밝고도 아늑하다. 귀중한 목재와 담담한 청석을 사용한 명덕당은 우아하면서도 고풍스럽고 기나긴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도 조금도 퇴색하지 않고 변함없이 어젯날의 모습을 유지한다. 청나라 초기에 조성된 단간관은 안이 최대의 정원이다. 항주의 소호를 본따서 조성한 단간관은 효도에 의해 만들어진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청나라 초기에 당모의 허씨성을 가진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의 모친이 항주의 소호를 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모에서 항주의 소호까지 가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했는데 고령의 모친에게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래서 허씨는 거액을 들여 소호를 본따 연꽃이 은은한 못과 휘늘어진 버드나무를 가진 정원을 만들어 모친과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했다. 크지 않은 이 정원에는 역대 서예가들의 명작이 소장돼 있기도 한다. 단간문 곁에는 세상 첫 중매의 나무라는 의미의 천하 제일매수가 400년 동안 정원을 지켜오고 있다. 하단의 나무 줄기에 구멍이 펑 뚫려 마치 세월의 풍산고초를 겪은 노인의 눈과 같다. 아름다운 사랑의 영화 천선배에서 이 나무가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맺어주었다고 해서 연인들이 너도 나도 이 나무를 찾아와 붉은 시를 걸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소망을 표시한다. 그 밖에도 당모에서는 은행나무를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당모를 만든 왕씨의 조상이 심었다는 수령 1400여 년의 은행이 가장 유명하다. 열몇 사람이 둘러서야 나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은행은

0: 오늘도 변함없이 무성하고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린다. 당모촌의 사람들은 늘 마을의 보호신격인 이 은행나무 곁에서 건강과 장수, 복을 기원한다. 일명 팔괘성이라고도 하는 이 사제성은 상하 2층으로 되어 있다. 2층은 가운데가 비어있고 그 주변에 루각이 조성되어 있다. 여덟 귀퉁이에 날아갈 듯한 처마의 풍경이 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귀맛 좋은 소리를 낸다. 어느 방향에서 보나 정자의 단면이 팔각형이어서 사제정은 팔각정으로도 불리운다. 사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요명 패방인 동포 한림석방이 있다. 장나라 때 당모촌 허신의 두 형제가 과거에 급제하고 청황제의 어맹에 의해 한림으로 되었다. 두 형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을 축하해 지은 이 석방은 기둥 네 개의 방 세 칸, 너비 3층 높이를 자랑하며 매화와 학, 상서로운 구름, 용문으로 뛰어오른 잉어 등 기란 의미를 보여주는 정교하고 우아한 조각물로 당모촌의 심벌로 되었다.
1: 지금까지 아름다운 그림 속 고촌 당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2025년도 감동중국 인물 룡진품의 사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소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1989년 18세 룡진품은 소나민족학원 봄률과에 입학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지라 이웃들이 학비를 마련해준 덕분에 그는 산골 밖으로 고학의 길을 찾아 떠났다. 고겨진 잔돈 뭉치를 손에 쥐고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약속을 새겼다. 배움을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1993년 대학을 졸업한 고 룡진품은 주급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포기하고 단호히 고향으로 돌아가 공랑이민법정에 취직했다. 공랑이민법정은 남전현 법원의 유일한 파출법정으로 관할구역은 세계향진이고 면적은 540평방킬로미터이며 상주인구는 5만 명이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교통이 불편하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봉건적인 해결책을 취해 작은 일이 커지고 분쟁이 쌓여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직접 목격한 공경을 통해 그는 깊이 느꼈다. 바로 고향에는 법률 지원이 필요하고 고향 사람들은 스스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향에 돌아온 후 몇 년간 룡진품도 흔들린 적이 있었고 언젠가 대도시로 가서 발전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대는 그를 여러 번 붙잡았다. 오늘은 시댁과 며느리가 싸우면 말도 없이 그를 데리고 가서 평가를 하도록 했고 내일은 서원 두 집이 땅을 두고 다투면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신경이질 해야 했다. 두 집안이 다투기 시작하면 먼저 문의하는 것은 룡법관이 법정에 있나요였다.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고자질하러 온 게 아니면 차 주전자를 들고 그를 찾아 도리를 따지는 경우였다. 언젠가 옛 물건들을 정리할 때 예전의 마을 사람들이 학비를 마련할 때 모아둔 잔돈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 사소한 지원금들은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맡겨준 신뢰의 계약금이었다. 이때서야 그는 자신이 이미 자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 비록 하늘 한 조각을 또 받을 수는 없지만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우산 하나를 씌워줄 수는 있습니다. 수년간 룡진품은 늘상 10근이 넘는 국장을 메고 산을 넘어 마을의 빈터와 농가의 마당을 찾아다녔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의 법정이 있고 절차상 한치의 례외도 없이 진행된다. 법정조사, 증거신문, 인증, 법정변론, 조정, 질서정연하게 순회 사건 처리가 끝나면 대개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법정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당일 사건 기록과 문서를 정리해야 했다. 그는 또한 초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정 방식을 모색해냈다. 법정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먼저 의사를 하나 끌어와 앉은 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 쌍의 부부가 끝내 리혼을 고집해 소류리 난국에 빠지자 룡진품은 두 사람을 접견실에서 하룻밤 머물게 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음은 가라앉게 되었다. 양측은 자발적으로 앙금을 풀었고 리혼하려던 생각을 접었다. 조정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더러 문제를 넓게 볼 수 있게 하기만 하면 대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 관할구역 내의 한 손에는 부모가 리혼한 뒤 오랫동안 할머니와 의지하며 살아왔다. 중학교에 다닐 때 더 이상 그네를 돌볼 힘이 없게 된 할머니는 오랫동안 밖에서 일하며 자네를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를 법정에 고소했다. 여자의 집은 법원에서 20리 넘게 떨어져 있고 도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하여 룡진품은 10여 차례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을 여러 번 설득했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이어진 대립을 서서히 풀어갔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그는 줄곧 그 여자아이를 마음에 두고 자주 지원과 관심을 보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그 소녀는 매년 고향에 돌아가면 꼭 법원에 들른다. 룡 아저씨는 내 마음속의 희망을 불러일으켜 대학 시절 법학 전공을 굳게 선택하도록 이끌어줬습니다. 룡진품의 집은 바로 법정에 있다. 그의 휴대전화는 24시간 켜져 있어 현지 주민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그를 찾을 수 있다. 대형 사건은 없고 집안일과 자질구레한 일, 터전 분쟁, 가사 갈등은 그의 일상이다. 일 있으면 룡법관을 찾아라는 공당일 때 모든 민중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다. 기층에서 깊이 뿌리내린 33년간 영예도 잇따라 찾아왔다. 룡진품은 2024년 4분기 중국 좋은 사람 명단에 올랐다. 전국 모범법관, 전국 우수법관, 전국 정법 개통 우수당원 경찰 등의 칭호는 그의 로고를 해 아래 수는 듯 싶다.
1: 지금까지 2025년도 감동 중국 인물 룡진품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손중산 고택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고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손중산 고택기념관은 광동성 중산시에 위치해 있고 1956년에 설립됐습니다. 손중산 고택기념관의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이고 손중산 고향 관광구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손중산 고택기념관에는 손중산 고택기념관, 중산시 민속박물관, 중산시 손중산연구소 등 3개 기구가 있고 손중산기념전시구, 취형민거전시구, 농경문화전시구, 양은 육호동기념전시구, 무형문화유산전시구, 기타전시구 등 6개 전시구역으로 구성됐습니다. 2008년 5월 손중산 고택기념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고 2017년 12월 제1진 전국 중소학교 연구 실습 교육 기지로 선정됐습니다. 손중산 기념 전시구역에는 손중산의 고택, 손중산의 생애 사적 진열들이 전시되어 있고 취형민가 전시구는 취형촌의 일부 낡은 민가를 이용해 어린 시절 손중산의 생활 환경을 전시하는데 여기에는 취형촌 민속 전시회 및 각 형태의 민가, 민속 전시가 포함됩니다. 농경문화 전시구역은 손중산이 일했던 경작지에서 개척한 벼재배구, 가축사육구, 현대농업시험구, 농기구 전시 등이 포함돼 손중산 고향의 농경문화를 전시합니다. 무형문화유산 전시구에는 현지에서 국가와 광동성 무형문화유산 보호 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전시하고 기타 전시구에는 역사 건축, 유적지 등 기타 림시 전시 등이 포함됩니다. 손중산 고택기념관의 전시 체계는 손중산과 그가 성장한 사회 환경을 주제로 삼고 중국의 역사문화 명촌인 취형촌에 의탁해 역사기념성과 민속성을 겸비했으며 물질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결합시켜 입체적인 전시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손중산 고택기념관은 독특한 특색과 풍부한 내포를 갖추고 있으며 현대 생태박물관의 기본 요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3: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손중산 고택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지금까지 손중산 고택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윤기 가수가 부릅니다. 맑은 하늘에 내리는 비.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 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강에 빠진 두 사람을 구하고 CCTV에 이름을 올린 양자강의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경 금해만 공원에서 두 소년이 밤에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뜻밖의 물에 빠졌습니다. 강에서 음료수를 팔던 남성은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즉각 전속력으로 노를 저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연이어 두 아이를 건져올렸습니다. 전반 구조 과정은 매우 급박했지만 소년들의 진실되고 귀여운 반응에 누리꾼들은 아슬아슬하면서도 웃긴 화면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람을 구한 남성의 이름은 양자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그는 여느 때처럼 작은 배를 저어 강무로에서 음료수를 팔았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 그가 막 배를 돌려 돌아가려고 할 때 강우 먼 곳에서 갑자기 다급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눈길을 돌리자 발버둥 치며 수면으로 드러난 손이 보였습니다. 온 몸은 이미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습니다. 양자강은 즉각 속도를 내 노를 저어 낙수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다가가면서 그는 큰 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다 왔어. 당황하지 마. 도착하자 바람으로 양자강은 노를 힘껏 내밀었습니다. 노 끝이 아이의 손에 닿자 그는 아이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구해내자 바람으로 강 건너편에서 또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잡아당겨줘요. 양자강은 다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기다려요. 당황하지 말고. 그는 노를 저어 달려가 두 번째 소년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양자강은 두 생명을 연달아 구해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난 후 겁에 질려 벌벌 떨던 아이가 던진 몇 마디 농담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형, 우리가 음료수를 사줄게요. 형은 뉴스에 나올 거예요. 올해 36세인 양자강은 국가 1급 수영선수입니다. 평소에 그는 강가에서 노를 저으며 노점을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소재도 찍어왔습니다. 좋은 순간을 담으려 했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양자강은 물에 빠진 소년 중 한 명은 중학생이고 다른 한 명은 고중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날 밤 짝을 지어 강가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어떤 방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단지 물살을 따라 얼마나 멀리 떠갈 수 있는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물에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양자강은 사건 발생 순간을 회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수심이 깊은 곳은 류속이 엄청 빨랐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아이의 손을 못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양자강은 이 고조 과정을 짤막하게 편집해서 자신의 계정에 올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과정은 아슬아슬하면서도 코믹하여 이 동영상은 신속하게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구한 후 그 중 한 아이가 농담조로 형 뉴스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CCTV 뉴스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꿈이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남을 구하는 행동이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은 것을 보고 양자강은 CCTV 뉴스 댓글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CCTV에 나왔습니다. 두 소녀는 주동적으로 양자강과 연계하여 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강에서의 구조는 따뜻하면서도 힐링적인 결말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에 빠진

0: 두 사람을 구하고 CCTV에 이름을 올린 양자강의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사마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사마천의 자는 자장으로서 기원전 145년경 사관인 태사령을 역임했던 사마담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마천의 7살 아드니 그의 아버지 사마담은 천문 역법과 도수를 관장하는 태사령이 됐고 이후 무릉에 거주하며 고문을 독사하던 중 20세경 낭중이 돼서 무제를 수행해 강남, 산동, 하남 등 지방을 여행했다. 기원전 111년 전에는 파촉에 파견됐고 110년에는 무제의 태산 봉순 의식을 수행해 장성 일대와 하부, 요소 지방을 여행했다. 이 여행에서 사마담은 크게 견문을 넓혔고 사기를 저술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자료를 수집했다. 기원전 110년 사마담이 죽으면서 자신이 시작한 사기의 완성을 아들 사마천에게 부탁했다. 그 요지를 받들어 사마천은 기원전 108년 태사령이 되면서 황실 도서에서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아버지 사마담은 역사서와 문서를 종대하는 직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마천은 자연스럽게 역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104년 무제 태초 원년 사마천은 천문역법의 전문가로서 태초력의 제정에 참여한 직후 사기 저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사마천 일생의 조난은 그가 한 실패한 군인을 위해서 변화한 데서 비롯됐다. 기원전 99년 대장 이룽은 군대를 거느리고 서북부의 흉노민족을 들이쳤다. 전쟁 초기 이룽의 군대는 연속 승리했다. 그 소식이 공전에까지 전해져 관원들은 황제가 이룽을 등용한 것이 현명한 책략이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축하를 표시했다. 그런데 뒤이어 발생한 일은 황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겼다. 이룽은 전쟁에서 시급히 이기려고 군사를 이끌고 사막지역에 깊이 쳐들어간 후 흉노에게 포위됐다. 며칠간의 혈전 끝에 이룽은 하는 수 없이 투항했다. 소식에 접한 한나라 황제는 노발대발해서 이룽의 가족들을 즉시 체포할 것을 명했다. 이때 공전 관원들도 분는 불에 키질하면서 이룽을 비방 중상했다. 그런데 요조 정직한 사마천만이 이룽과 그 가족들을 위해 변명했다. 그는 이룽의 공훈과 실패를 공평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마천의 변호는 한나라 황제를 노여폈다. 사마천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기원전 99년 남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궁형을 받았다. 당시의 관행에 따라 사형도 돈으로 사면 받을 수 있었지만 사마천은 집안에 녹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으로 목숨을 구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사형 대신 거세형을 택했던 것이다. 보임안서라는 글에서 사마천은 당시 사기의 완성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없었던 심정을 수려했다. 옥중에서도 사마천은 저술을 계속해 기원전 95년 황제 신임을 회복해 환관의 최고 직종 종소령이 되었으며 기원전 90년에는 마침내 사기를 완성했다. 왕조의 폭정, 왕조의 교체, 시대의 변화, 통치 구조의 형성과 발전, 경제 생활의 양상, 이 모든 것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소설의 주 대상이 되어왔다. 본기, 태, 서, 열전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사기는 130편 모두 52만 6천여자라는 방대한 분량을 통해 전설시대인 황제 때부터 한의 무제까지 약 3천여년의 역사를 기록했다. 본기는 제왕의 행적을 연대 기적으로 기술한 것이고 편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시간적 통일성, 연계성을 주로 한 연표이고 서는 특정한 사회 현상을 개발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세간은 정치 질서에 있어서 제왕의 다음가는 위치에 있는 제후의 행적을 그리고 열전은 제왕과 제후를 둘러싸고 역사에 남긴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 고대사를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탁월한 역사의 서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읽는 일화여금 언제나 신선한 충격을 느끼게 하는 고전이다. 사마천의 생일을 살펴볼 때 사실 사마천의 일생 전체가 사기의 조작을 위해 바쳐진 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기는 곧 사마천의 땀과 눈물과 한이 얼룩져 있는 생애에 농축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마천의 생애를 사기 조작이라는 관점에서 다음에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탄생 후 조작 착수 전까지의 역사가적인 자질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 예비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38살에 태사령이 되어 사기 저술의 준비 작업을 하고 이어 실제로 집필을 시작했으나 완성시키지 못한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만 8살에 일웅 사건에 연루돼 궁형을 당하고 옥에 갇혀 집필이 중단되었던 시기다. 네 번째 단계는 50살경 추록한 후 환관의 최고직인 중소령이 되어 사기를 완성시키게 되는 56살까지 시기다. 사마천의 글에서 가장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곧 열전이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 또는 그 시대의 인간상의 상징적 인물을 부각시켜 독자로 해금 시대와 인간을 탐구하는 것이 곧 이 열전이기 때문이다. 열전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 인간의 운명과의 싸움,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괴로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공감 또는 위화감을 느껴가면서 역사의 세계와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40권에 달하는 열전에는 위로는 재상, 장군, 아래로는 시종과

0: 차지하는 열전의 맨 앞에는 백이 열전이 놓여 있다. 폭력으로 폭력을 되찾으려는 두 무왕을 말리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백이와 숙제의 불의의 땅에 안주할 수 없다 하여 마침내 수양산에 숨어 연명하다가 죽어가는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백이 열전의 의도는 아니다. 의가 현실에서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인간 세계의 오랜 숙제를 놓고 백이 형제의 유약한 운명에 대하여 무언가 지불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백이와 같은 인간을 기록에 남김으로써 현실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의 가치를 그에게 부여하려 했다는 것이 열전의 존재 이유이다. 백이 열전이 사마천의 열전 전체의 총론이라고 지목된 가달도 그것이 열전 전체를 관통돼 있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에게 사기는 단순히 역사서로서뿐만 아니라 문학으로서도 높이 평가됐다. 그러나 사기는 일반적인 문학과 다르고 허구를 가미한 역사소설하고도 물론 다르다. 열전은 실제했던 상징적 인간현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데서 문학이며 예술인 것이다.
1: 지금까지 사마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 录制。第四讲，天下秩序与华夏共同体演进。夏商周时期，早在先秦时期，我国就逐渐形成了以炎黄华夏为凝聚核心，五方之民共天下的交融格局。习近平，夏是中国历史上第一个世袭王朝。 建立于约公元前2070年，标志着中原及其周边地区形成了诸多族群归属于一个王朝的政治格局。约前1600年，东方的商人崛起，建立商朝。至前11世纪，西部的周人兴起。
3: 带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열 보도. 종국식 현대화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올 들어 습금형 정석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소신과 사명을 다지고 당을 더 견고하고 힘있게 건설하자를 보내드립니다.
0: 각지에서 정밀한 논박 관리를 통해 가을 식량의 안정한 산량을 확보했습니다.
1: 여러 지역에서 고온 날씨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0: 유네스코가 북경을 2029년 세계 건축 도시로 확정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기는 전망 계획의 첫 해에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멀리 내다보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좋은 당을 이끌어 신시대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금형 당 건설 사상으로 미래 항로를 인도하고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초심과 사명을 갈고 닦으며 조면적으로 엄격한 당 관리를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100년 대당은 혁명적 단련 속에서 더욱 강력하고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계열 보도. 종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형 종속이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초심과 사명을 갈고 닦으며 당을 더 강력하고 유력하게 건설하자를 보내드립니다. 2026년 역사가 새로운 관건적 단계에 진입하면서 리상과 사명을 위해 뜻을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위대한 정당이 10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인민대회당에서 송광리에 열렸습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악수하며 축하했습니다. 이 공훈 당원들은

0: 인민 대중 속에서 배출되고 인민을 위하며 인민의 의지에 왔습니다. 백년태당은 순간대우로 당과 인민의 삶을 위해 걸출한 기여를 한 공산당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반짝이는 훈장은 반석과 같은 초심을 비추었습니다. 대회서 습금형 종소기는 여섯 가지 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성을 종화했습니다. 진리를 초과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시종 존진 방향을 종확히 파악하며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종 튼튼한 기반을 유지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잡고 발전 대세에 따라 시종시대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고 시종 필승의 신심을 유지하며 자신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을 중시하고 시종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쳤습니다. 습금형 종소기는 이러한 우수한 특성은 중국 공산당이 왜 가능한지를 해석하는 핵심 비밀 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제와 결부해 당의 우수한 특성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빛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갖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선적으로 당을 다스려야 합니다. 당이 강성해야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힘을 전면 발휘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우리 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어떻게 탄압하고 인솔해 15차원의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실현할 것인지는 장문하고 중대한 의의를 갖습니다. 올 1월에 열린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 20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 관철 전문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총서기는 15차원의 전망계획 기간의 목표와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려면 반드시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당의 지도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올해 당장은 좋은 당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 간부, 특히는 지도 간부들이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적으로 실적을 쌓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청와대학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연구원 원장인 애사림은 습금형 정석이란 지속관 문제를 시종 깊이 중시하면서 일련의 심오한 사고와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에서 중앙까지 총서기는 몸소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좋은 당의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중년 한 해인 올해 총서기는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포체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당원 간부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중요한 교정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실적을 쌓고 어떤 실적을 쌓으며 누구에 의해 실적을 쌓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실무적인 자세로 책임감 있게 중국식 현대화를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음역설 연휴를 보내자마자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이 좋은 당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올 들어 국내 고찰과 종년회를 진행할 때 습금형 종석이는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수차나 강조함으로써 좋은 당에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우리는 시종 인민지상주의를 견제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종석의 인도하에 각지 각 부문은 당은 공익을 위해 세워져야 하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종족인 요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학습, 조사, 개진에 착안하고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을 알심들여 조직하고 실시하면서 15차원의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추진했습니다. 7월 30일 습금형 총서기는 중공장 정식 회를 조제했습니다. 회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 성과를 다지고 확대하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쌓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진행형입니다. 새해가 시작돼 열린 2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보다 더 높은 표준과 보다 더 실무적인 조치로 좋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고 15차원위는 전망 계획의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는 데 확고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총소개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발 정진하면서 다섯 가지 반드시라는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표준과 더 실무적인 조치에서 꾸준히 이어가기까지는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고 자혁명을 드팀없이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신심을 보여줬습니다. 7월 25일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올 상반기 전국규율검사감찰기관의 감독검사 심사조사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통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규율검사감찰기관이 처리한 문제 단서는 127만 4천 건, 립건한 문제는 53만 8천 건, 처분한 인원은 4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립건한 성부급 그리고 그 이상 간부가 50명, 처분한 성부급 그리고 그 이상 간부가 74명이었습니다. 일련의 수치는 부패 척결 투쟁을 더 냉정하고 확고하게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확실한 태도와 유력한 행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은 7월 30일 회를 열고 올 10월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5차 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이 조항위원회의 사업을 보고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할 때 대한 몇 가지 중대 문제를 연구하는 내용이 대회 의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당 20기 5차 전원회는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여정에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릴수록 경제사회 발전을 더 힘있게 보장할 것입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선에는 여러 중요한 회의에서 당의 지도와 건설 문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강성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를 끊임없이 개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지방을 고찰할 때 정석이는 수차나 당원 대중 봉사센터를 찾아 기층 당건설 사업을 관심하고 지도했습니다. 산동성 덕조시 릉성구 변림진 서가촌 당지부석이 황문조는 정석이는 당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갈증 발휘하도록 촌 당조직을 격려하고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촌 간부들이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대중을 위한 봉사와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돌리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서가촌 촌 당지부는 종속의 당부를 명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금형 총석의 인도하에 우리 당은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면서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한 한편 신시대의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관리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막스주의 집권당의 건설 법칙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끊임없이 심화했습니다. 현 시대는 리론이 필요한 시대이고 기필코 리론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사상이 필요하고 기필코 사상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어떤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흥하고 강하게 만드는 일련의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면서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전국 당건설 사업 좌담회가 올 6월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찰할 때 대해 오무 보시를 했습니다.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홍향화 교수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이 제기한 14가지 견지는 풍부한 내포, 엄밀한 체계 그리고 중대한 시대적 가치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당장이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명확히 한 것은 시기가 적절하고 의의가 심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에서 100년 대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흥하고 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제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데 근본적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기치가 시대를 선도하고 사상이 미래를 인도합니다. 습금형 당건설 사상에 인도하여 105년의 분토로성을 걸어온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조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하고 인솔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역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면서 새로운 빛나는 역사와 성과를 창조할 것입니다.
1: 가을 곡물은 년간 식량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태풍, 집중호우, 고온 등 극단 기상현상이 가을 곡물 생산에 적지 않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재구소와 복구에 적극 나서고 밭 관리를 정밀하게 배치하면서 풍작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를 보도 기반 다지며 한해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정밀 밭 관리를 통해서 가을 곡물 안정화, 연중 식량 안전 기반 구축을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 제9호 태풍 메이삭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로 광서 남릉시 빈양현 신우지는 올비어 수확의 중요한 시기에 홍수 영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 전체 논의 60% 이상이 침수되었습니다. 대규모 농장주 람진귀 씨는 7월 9일 물이 빠지자마자 정부가 나서 수확을 조직했고 매일 10시대 수확기를 투입해 전천후적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덕에 7월 13일까지 1277무의 올벼 수확을 전부 끝낼 수 있었습니다. 농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진우진 농업전담반은 마을별로 구역을 나누고 도마타 가정별로 피해 대장을 작성하며 반마다 맞춤형 수확과 건조, 재생산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신우진 인민정부 위빈추 부진장은 현재 진 전체 수확은 끝났고 성공률은 96%에 달하며 늪벼 양은 92.9%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빈추 부진장은 향후 늪벼 밭의 수비 관리와 병충해 방제 작업에 중심을 두는 한편 수제로 파손된 수로 보수를 강화해 배수와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천성 여러 지역에 고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관계구인 도강은 관계구는 물 사용 시간을 분산시키고 질적인 순환 관계를 실시하는 등 방식으로 사천 중부 구릉 관계구의 물 운송과 저수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강은 수리발전센터 수자원 공급관리처 관계자 류강은 장마철이 시작되어서부터 구른 관계구에 루개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만 립방미터 증가한 7억 5,800만 립방미터의 물을 공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계구는 성도, 덕양, 면양, 순양 등 8개 지구급 시에 458만 무 구른 관계 면적에 농업 가뭄 대응 용수를 제공했습니다. 농업농촌부는 최근 통보에서 현재 가을 곡물 상황이 전반적으로 량화하며 재배 면적은 안정 속에서 소폭 증가하고 묘목 상태도 비교적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농촌부 장흥왕 부부장은 신속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물잡이 쪽과 기술력 준비를 잘하며 재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통합방제, 연합방제, 비상방제를 추진해 병충해 피해를 줄이고 가을 곡물과 연간 식량 풍작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0: 신조 21호 우주비행사 승무조와 기자 간담회가 5일 열렸습니다. 이는 신조 21호 우주비행사 장료, 무비, 장홍장이 지구에 귀환한 후 경류와 요양 회복을 마치고 처음으로 언론과 사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입니다. 이번 임무는 단일 승무조의 궤도 체류 기간 210일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궤도 체류 기간, 승무조는 중국 요인 우주공학 사상 최초로 우주선이 공간 파편 충돌로 인해 귀환이 지연된 것, 최초의 우주비행사 승무조, 우주선 교체 귀환, 최초의 우주선 응급 발사 등 역사적 순간들을 몸소 겪고 목격했습니다. 우주비행사 장륙은 우주선의 공간 파편 충돌에 대한 처리, 체류 주기 실시간 조정, 승무조의 우주선 교체 귀환, 그리고 응급발사 조직 실시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스템은 고리마다 서로 맞물려 매끄럽게 연결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승무조의 효과적인 안전 보장을 마련하고 확실한 신뢰감과 안전감을 안겨줬습니다. 5조 비행사무비는 모중력 환경에서의 정밀 조작 능력, 높은 보하 상태에서의 지상 우주 협동 소통 능력, 궤도상 신속한 고장 배제 능력이라는 세 가지 귀중한 우주 기능을 습득했다고 표했습니다. 탑재물 전문가 장 홍장은 우주 미중력 환경이 중력 부려, 료체 대류 등 물리 법칙을 완전히 바꿔놓아 지상 실험실 환경과 차이가 매우 크며 이는 각종 실험 수행에 많은 특수한 도전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송우조는 현재 심신 상태가 양호하며 귀환 이후 회복기 건강 평가가 끝나면 정상적인 훈련과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1: 북경 지하철 운영 유지 보수 현장에서 디지털 지능화 변혁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검수 작업에 스마트 검수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계열 보도 AI 시대 고용 새 관찰 오늘은 회사에 온 지능형 새 동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9시 북경 전역 출퇴근 고봉기 인파가 서서히 그친 가운데 지하철 2호선 내선 열차 한 대가 승강장을 떠나면서 야간 건강검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열차가 차량 기기에 상징적인 입고 인후 구역에 진입하면 선로 우쪽 열차 전체를 가로지르는 룡문틀 장비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다가 고해상도 라인 스캔 카메라를 즉시 가동시켜 수천 개 핵심 부품을 전방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빠르게 촬영합니다. 따라서 방대한 영상 데이터가 광 케이블을 따라 실시간으로 내부 서버실로 전송됩니다. 북경 지하철 운영 제3지사 태평호 정비센터 장흠 부주임은 열차의 전체 스마트 건강검진 보고서가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흠 부주임은 한 화면을 가리키며 직원들이 매일마다 이 화면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열차 몇 대는 기어박스 하부에 유류 얼룩 등 이상 상황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 관찰, 즉시 처리, 고사

0: 품에 느슨함, 탈락, 파손, 변형, 결실, 외부 이물질 부착 등 수십 가지 외관 이상 문제를 자동적으로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 기준은 담당반 기술자들이 날마다 축적한 실무 경험을 고상 샘플로 촬영해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넣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장흠 부수임은 처음에는 시스템이 고장을 식별하지 못해 열차의 다양한 유형의 고장 샘플을 촬영하여 빅데이터에 입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키우면서 시스템의 식별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95% 이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장비는 만능이 아닙니다. 열차 검수 정비공 왕사항은 시스템의 시각적 오판을 일으키기도 한다면서 현장 인력의 재확인 역할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상 정비공은 삼각대라고 부르는 부품이 있는데 시스템의 균열 제시어가 또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에어컨 물이 튄 수분 자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도로 순찰, 철도 열차 유지 보수 등도 로장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데이터로 말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으며 검수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통운수부는 관련 부문과 손잡고 인공지능 플러스 교통운수 전형적 응용장면 혁신 행동 방안을 발표해 지능형 단말기와 지능형 프로그램 보급과 응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선 종사자들이 직업 경쟁력을 지키고 업무 승격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장흠 부수임은 사람 또한 능동적으로 새 기술을 학습해야만 이러한 새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스마트 운영 유지 보수 업무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우리는 복합형 인재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는 확실히 새로운 과학기술을 포용하고 새로운 장면과 융합될 것입니다.
1: 지속적인 고온 날씨 직면에 여러 지역은 도시 운영, 전력 공급 보상, 새로운 취업층 배려 등 면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려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북경의 사우나 날씨가 나타난 가운데 북경시 기상대는 5일 고온 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6일부터 7일 점심까지 북경의 최고 기온은 섭씨 35도 내지 섭씨 36도에 달할 것입니다. 북경역은 콜택시 지상 대기구에 차량 냉방시설, 교식 의자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상주하며 인파를 안내해 용내 질서를 보장했습니다. 북경시 중점역 종합사무센터 북경역 분센터 고소장 주임은 연초부터 동쪽 콜택시 대기구와 서쪽 택시역 대기구를 가동하고 모두 햇볕과 강우를 막는 대형 가림막을 설치해 대기 기간의 쾌적도를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산동 제람도 5일 계속해 고온 적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제람시 도시관리국은 작업 시간을 과학적으로 조정해 일선 환경 미화원들이 신체 건강과 작업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제람시 도시관리국 직원 원보진은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면 당일 점심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환경 미화원들의 야외 작업을 중단시키고 기계 청소 빈도를 늘리며 차량으로 인공 작업을 대체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나 날씨와 함께 청도의 전기 사용 부하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력 부문은 전반 전력망 분포와 설비 부하률, 전압 수준에 대해 실시간 관측을 진행하고 전력망 운행 방식을 과학적으로 조정해 기업 생산과 주민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고온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소성 남경시는 택배원과 배달기사, 콜택시 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계층을 대상으로 역참 900여 개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택배원 진위는 담당 구역의 주택단지 문호구마다 모두 냉수가 갖춰져 있고 또 시원한 음료수와 수박, 피서약도 제공한다고 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 식당은 배달기사와 택배원의 식사 시간에 맞춰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10원짜리 애심 도시락도 출시했습니다. 남경시 고르구 봉황가도 람촌원 지역사회 당면의 손촌 속에는 많은 주민들이 배달원과 택배기사들이 고생한다고 걱정하기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택배기사들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줄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지급한 퇴역군인 창업대출은 757억 원,

0: 현재까지 퇴역군인 창업대출 잔액은 1,332억 원, 그리고 지원한 퇴역군인 창업경영주체가 13만 9천 가구를 기록하면서 퇴역군인의 창업자금 조달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1: 재정부가 5일 세 번째로 2026년 초장기 특별국채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발행한 국채는 만기 30년 고정금리리자 지급형 국채이며 총액은 730억 원, 표면금리는 기존에 발행된 동기국채와 동일한 2.23%입니다.
0: 재정부와 비상관리부가 5일 흥룡강성, 련양성, 길림성,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섬서성 등 8개 성과 자치시에

0: 폐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설정한 항로에 따라서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변할 때 이란 경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1: 유네스코가 5일 북경을 2029년 유네스코 국제건축가협회 세계건축도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풍부한 건축유산과 미래지향적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보유한 북경은 량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의 도시문화, 성공적 재생 프로젝트, 활력이 넘치는 건축문화는 유산, 혁신, 지역사회가 상호 촉진하고 회복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세계건축도시사업은 유네스코와 국제건축가협회가 2019년 공동 설립했으며 3년에 한 번씩 평의를 진행합니다.
0: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공동 운영하는 크르슈코 원자력발전소가 5일 지속적 폭염에 따른 강물 수온 상승 등 원인으로 6일부터 원자로 출력을 하향 조정한다고 표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가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강 수위가 하락하면서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냉각수 부족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어 일부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5일 미국 총무가 최근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양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선거에 간섭하려는 외부 세력에 대비해 만단의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문화 건설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목장과 논밭의 순환 경제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문화 건설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배움의 길에서

0: 전진하고
1: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2: 점점 더 깊은 여해가 있어야만이 당신도 그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 보호해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3: 오늘날 갈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랑의 문물 보호 작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지속되는 보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랑 막고굴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전통 문화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클라우드의 시청자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 모시겠습니다.
4: 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집에 돌아와 저와 대화를 나눌 때 자기 반의 가장 예쁜 여학생이 앞으로 커서 인터넷 스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그 여학생의 부모라면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젊은이들, 특히 어린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문제 역시 우리 부모들이 관심하는 많은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인터넷 스타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말만 듣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인터넷 스타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들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전파하는 인터넷 스타, 고학 지식과 진리를 전파하는 인터넷 스타가 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인터넷 스타를 크게 고양하고 고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문화 건설 내면의 두 번째 측면인 혁명 문화를 고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혁명 문화는 우리 당과 국가의 소중한 정신적 부위며 문화적 자신감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혁명 문화를 고양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것은 전 당과 전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가 폐막된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습근평 총서기는 전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섬서성에서 연안 혁명 기념지를 찾았습니다. 연안은 중국 혁명의 성지이자 세종국의 요람입니다. 이번에 다시 예터를 찾은 총서기는 연안 혁명 예터는 연안 시기 우리 당이 중국 혁명을 영도하고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탐구한 빛나는 로정을 증명해주는 영원히 다 읽지 못할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옛일을 되새기고 새것을 느끼며 깊은 교육과 계시를 받는다면 이번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동지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것은 바로 신임 중앙지도부가 연안시기 형성된 당의 훌륭한 혁명 전통과 기풍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연안 정신을 계속 발양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혁명 역사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백년 내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장기적인 분투 속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구축하고 뚜렷한 정치적 품격을 연마해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홍색 유전자를 잘 계승하여 붉은 강산이 영원히 퇴색하지 않도록 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근원으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고양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총서기는 이번 길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과 연안 정신을 고양하고 20차 당대회에서 제출한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단결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건설의 함의에는 또 세 번째 면이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회 발전의 방향을 이끄는 선진 문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사회 발전과 일상생활에 융합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건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신시대의 무엇 때문에 문화건설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0: 文运 同国运相牵， 文脉同国脉相连，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 是一场正骨烁筋的伟大事业， 需要坚韧不拔的伟大精神， 也需要振奋人心的伟大作品。 鲁迅先生 1925年就说过， 文艺是国民精神所发的火光， 同时也是引导国民精神的前途的灯火。
5: 방금 우리가 들은 습금평 총서기 연설은 2016년 11월 30일 중국문학예술계 연합회 제10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작가협회 제9차 대회 개막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네, 이 연설에서 총서기는 문예는 국민정신이 나타내는 불빛이자 국민정신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정신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네, 이 명언은 로신 선생의 잠문 눈을 뜨고 본 것을 논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잠문은 1925년 7월 20일에 쓴 것입니다. 로신 선생의 이 글은 사실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속성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앞길을 밝히는 인솔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밝은 속성과 이 같은 인솔과 지도적인 역할은 당태종의 정관의 통치를 통해 당나라의 전성 시기에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6: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장과 논밭의 순환 경제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2: 55세 내몽골 동료시 농민 주상 씨는 멀리 자기 집 밭을 바라보며 격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기를 준 작물싹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지 보라고 자랑했습니다. 주상 씨는 베테랑 농군으로서 현지 토양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토 비중이 높고 유기물 함량이 낮아 수확량을 내려면 반드시 화학 비료를 써야 했습니다. 때문에 비용은 높아도 토양은 쉽게 경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액비를 쓰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상 씨는 액비는 목장에서 젖소 분변을 발효시킨 친환경 유기비료라며 3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토양이 개량되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점점 줄었으며 수확량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옥수수 청레 사료는 목장에서 시세에 맞춰 전량 소매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도 소득이 짭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의 대변이 액비로 변하고 액비는 다시 밭으로 돌아가 토양을 개량하고 사료로 바뀝니다. 분뇨 자원화 리용 그리고 재배와 사양의 순환의 연결고리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규모화된 목축장의 젖소 분뇨 처리는 한때 생태 정비의 난제였습니다. 현대 목업 통로 목장은 전체 사슬 설계를 통해 젖소 분뇨의 재산생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분뇨가 처리를 거쳐 발전용 에너지, 송아지 침구 재료, 농경지 유기 비료로 변하면서 목장과 농가가 함께 이익을 얻는 친환경 순환 사슬을 완성했습니다. 통료 경제기술개발구 료하진 서울랑화촌에 위치한 목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용량이 5천 립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발효조였습니다. 이곳은 목장의 녹색 심장이자 전체 순환체계의 핵심 중추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작용하는 자동 청소 시스템이 12,000여 마리 젖소가 배출한 분뇨를 일괄 수거합니다. 분뇨는 발효조에서 21일간 혐기 발효를 거쳐 메탄 가스와 발효 슬러지를 형성합니다. 현대 목업 통료 유한회사 류홍후 총경리는 목장은 하루 3만 립방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연간 900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으로 전환해 목장의 일상 전력과 난방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표준 석탄 4,000톤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48,000톤을 적게 배출하는 셈이라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효 과정이 끝난 뒤 가치 발굴은 이제 시작됩니다. 발효된 슬러지는 고액 분리와 건조 처리를 거쳐 젖소 침상용 고품질 깔집으로 변해 과거의 왕겨나 모래를 대체해 연간 1,800만 원의 깔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깔집은 다시 중간 저장소로 돌아가 발효 체계에 재투입돼 새로운 깔집을 형성하면서 친환경 순환을 이룹니다. 분리된 액비는 젖소, 린, 칼륨 등 천연 영양소가 풍부해 사질토와 알칼림성 토지에 딱 맞는 생태 영양액입니다. 목장은 현지와 협력해 무료 액비 제공 사료 교체라는 농업과 축산업의 순환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목장이 액비를 주면 천여 농가에 약 2만 모 농경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또 이 농가들이 생산한 옥수수 사일리지를 시가로 소매하는 방식입니다. 무료 액비와 사료 교체 모델은 목장과 농가를 깊이 묶어두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액비 처리와 사일리지 확보 문제를 해결했고 농가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를 이뤘습니다. 주상씨는 첫해 액비 사용으로 농지 한 모당 사일리지가 0.5톤 가까이 늘었다면서 당시 1,350모의 농지에서 평년보다 40만 원 가량 수익을 더 거뒀다고 회상했습니다. 기피해야 할 대상이었던 오염의 짐이 전사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녹색의 보물이 되기까지 이 분뇨 재생산 혁명은 생태 안전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효율 증대 포인트를 발굴했습니다. 이는 축산업의 친환경 순환 발전과 생태, 생산, 생활이 함께 승리하는 향촌 진흥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운 동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부를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3: 저의
2: 둘,
3: 라이브
2: 하나,
3: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초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타격을 취소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 뉴스 추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이 방금 이란에 대한 타격을 잠시 연장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은 각측이 신속히 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 행동을 취소할 때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이른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자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미국에 권유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앞으로 며칠 내에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과 언론은 미국이 타격을 취소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부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전쟁에 영향을 받는 해만 국가들이 군사 행동을 신중히 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할 것이라고 베팅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을 다시 타격하는 데 매우 큰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7월 29일 할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대신이 미국을 방문해 벤스 부대통령과 회담할 때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란과의 긴장 완화 의사를 갖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8월 1일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신규 대규모 타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 줄 것을 트럼프에게 희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나 기타 핵심 인프라를 대규모로 타격할 경우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보복성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참모총장, 터키아칸 피단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피살 외무대신과 각각 전화통화한 뒤 이란이 국가주권, 영토 안정, 국가안보를 수호할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어떤 침해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브라이트 통신은 미국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추장국의 유전과 카타르,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 보복성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타격이 해만 지역 내 미국 동맹국들을 전선 최전방에 내세워 전쟁의 충격을 더 받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해만 국가들이 미국의 압력을 가해 역내 긴장을 조속히 완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의회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사와 입소스가 7월 27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응답자 중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에 불과해 전쟁 발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월 28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한 이래 전쟁에 대한 미국 민중의 지지율은 줄곧 40%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미국 응답자들은 왜 미국이 전쟁 상태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병사 여러 명이 충돌에서 사망하고 대량의 미국 인원이 부상했습니다. 전쟁은 미국 내의 휘발유 등 상품 가격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미국인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응답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나 기타 동맹국을 돕기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8월 1일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이 공격 중지를 미국에 요청했고 관련 각측은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전면 완전 개방과 함께 이란이 구성하는 핵 위협 제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란 메흐르 통신은 2일 이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이란이 공격 중지를 요청했다는 주장은 새로운 거짓말이라며 이란 군대는 최고 경계태세에 있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폭발 이래 트럼프는 여러 차례 이란 에너지와 기타 민간 시설 타격을 언급했다가 다시 취소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부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가 와서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부모부터 고쳐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배우기보다 부모의 모습을 배웁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화를 어떻게 내는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올라옵니다. 엄마는? 아빠는? 엄마도 화내잖아. 아빠도 핸드폰 보면서. 네,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이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차분해지고 먼저 삶을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아이도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아이를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내 말투는 어땠는지, 내 표정은 어땠는지, 내 마음은 평안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면 어떨까요?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게 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당 건설을 강화하여 연길 관광 안전에 튼튼한 수호사가 되고 있는 연길 공간 사업일꾼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라작 굴서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사업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민원처리사업 연속회의 기재를 계속 잘 활용하고 부문 간의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관련 임무의 구체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건설로 기층관리를 선도하는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당조직 용도 하에 자치, 법치, 독치가 결부된 도농기층관리체계를 완비하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거버넌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당건설을 선도로 기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에서는 가도, 향, 진해, 당의 기층위원회와 촌 지역사회의 당조직은 본지역 기층의 각 보류조직과 재반사업을 통일적으로 용도하고 기층에서의 사회거버넌스를 강화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조항 당건설사업지도서는 당건설로 기층관리사업을 선도하는 조률기재를 전문 설립하고 조항조직부가 주도하고 조항사회사업부가 구체적인 조률사업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각지는 상응한 조률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당면의 사회사업부문과 조직, 선전, 정복과 민정, 농업농촌 등 부문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조민위원회, 조민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명의로 나서야 하는 경우 정부의 유관 부문은 관련 업무를 잘 협조해야 합니다. 향진 가도의 직책과 권력, 자원에 걸맞은 제도를 완비하고 향진 가도 서비스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향진 가도의 직책 리행 상목록을 제정하고 가도 향진이 위법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호출하면 관련 부문이 바로 출동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방법을 보급시키며 기층 부담, 경감, 장기 효과 기재를 완비하고 기층 관리에서 망아지가 큰 수레를 끄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기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 검사, 고과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층 조직의 간판을 과도하게 많이 내거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자원, 서비스, 관리 등이 기층으로 편중하는 것을 추진하여 기층 간부의 사업과 창업에 량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강화하고 당의 조직체계와 대중단체의 조직체계를 완비하여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하고 각종 감독이 일관되고 조화를 이루는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 개혁 발전 부간의 연속회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개혁 심화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업무 권위를 적극 제기해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 내부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규범화 관리와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분리 개혁 후에 업종협회와 상회 주요 산업 관리 부문을 확정하여 업종별 감독 관리와 업무 지도 직책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관련 부문의 기능적 우위를 발휘하여 종합 감독 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의 당사업과 개혁 발전을 잘 틀어주어 국가, 사회, 대중, 업종을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합니다. 실용 분야에서의 당의 호소력, 결집력, 영향력을 강화하는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에서의 당건설의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하여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건설 사업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당위원회의 이신사업위원회의 사업기재를 최적화하여 당위원회 조직 부문이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사 부문이 체계적으로 지도하며 업종관리 부문이 각자 책임지고 가도 지역사회 단지가 속지를 관리하는 사업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건설 사업의 리념과 방법을 혁신하고 사상정치적 선도와 결집력 강화 서비스를 결합시키며 관련 분야의 대중립 조율 기제를 보완하여 올바른 발전 방향으로 선도하고 각 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

0: 소홀히 합니다. 사회삼일꾼 강조했습니다. 조문교육 양성 강도를 높이고 사회삼일꾼 직업종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며 지역사회 삼일꾼 대우, 사회사업 조문인재 대우, 자원봉사자 대우 등을 잘 구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직업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교육훈련, 관리감독, 격려보장 등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여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자질이 뛰어나며 헌신적으로 일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대중이 만족해하는 지역사회 삼일꾼 대우를 건설해야 합니다. 당면의 조직 부문이 총괄 주도하고 사회사 부문이 책임지고 조직 실시하며 관련 부문이 기밀히 협력하는 사회사업 전문 인재 대우 건설 사업 기재를 완비하고 중점 분야의 사회사업 전문 인재의 양성과 등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국 특색의 자원봉사 체계를 완비하고 당면회가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사회사업 부문이 주도하며 관련 부문과 대중단체 조직이 분담 협력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 지도체제와 사업기제를 구축하며 각 부류 사회 조직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자원봉사 정신을 적극 고양하며 자질이 높고 량적으로 충족한 자원봉사 대우를 건설하고 전면적인 향촌진흥, 아름다운 중국 건설, 일대로 공동 건설 등 중대한 임무에 초점을 맞춰 광범한 인민 대중이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고 함께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 나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울락 실시 이래 영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래 연변 조선족 자치에서는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라 오염을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푸른 하늘 보유선 다섯 가지 조력에 중점을 두어 전주의 공기질 우량일소 비율이 5년 연속 98%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자치소의 공기질 오량 일수는 길림성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며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립방미터당 23마이크로그램으로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배경으로 됐습니다. 네, 종점 시간대에 맞춰 난관 돌파전을 잘 치렀습니다. 연변자치소는 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종점 시간대와 관건적인 원천에 초점을 맞춰 시간대별로 정밀하게 시책했습니다. 네, 폭죽놀이는 음력설 기간 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서 연변은 폭죽놀이에 대한 관리 통제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연소 금지 구역과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상시한 구역 지도를 제공했으며 판매 원천 선제를 강화하여 음력설 기간 오염물 농도가 연속 2년간 하락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여름철에 오존 오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오존 오염 초기 경보 기제를 구축하고 고온 시간대에 시내 아스팔트 보살, 도로선 극기 등 휘발성 유기물 배출 공정을 잠시 중단하는 동시에 도로의 살수 빈도를 높여 오존 생성을 억제했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석탄 오염에 대비해 대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정밀화 감독 관리를 추진하고 감독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준 초과 배출 등 위법 행위를 처리했습니다. 네, 원천 치리를 틀어지고 개조들을 잘 치렀습니다. 연변자치소는 원천 예방 통제의 정밀 시책, 협동적 공동 관리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련의 원천 관리 공사를 깊이 있게 실시했습니다. 발열량 65정톤 및 그 이상 석탄 보일러의 초저 배출 개조를 추진했는데 현재 전주 44대의 발열량 65정톤 및 그 이상의 사용 중인 석탄 보일러가 이미 전부 초저 배출 개조를 완료했습니다. 네, 중점 업종의 초저 배출 개조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왕청 북방 세멘트 유한 회사는 이미 7가지 개조 임무를 완수했고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초대시켰습니다. 네, 집대 소각 금지를 견제하는 저격전을 잘 치렀습니다. 연배는 집대 소각 금지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조현, 향, 존, 톤 5급 도급 책임 체계를 엄격히 시달했으며 규율검사감찰위원회, 생태환경, 농업농촌 등 부문이 전과정 전문감독검사에 참여하여 압력을 층층이 전달했습니다. 네, 전주의 경작지를 9만여개 토지구역으로 나누고 재배농가의 도급책임자, 토지구역 면적 등 정보를 명확히 밝혀 토지구역마다 보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도록 했습니다. 위성 원격 탐지,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을 충분히 이용해 집대 소각 금지 순찰 관리 통제를 전개하고 철도, 고속도로, 공항 주변, 국가, 성, 간선도로 1km 범위 등 구역과 야간 시간대에 대해서 종점적으로 순찰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기상 조건과 환경 공기질이 허용되는 전제하에 집대 그루터기에 대한 계획적인 소각, 제거를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처리 방식을 분류 연구했으며 잣수, 구역과 수량을 명확히 하는 등 소각 제거의 전 과정에 대한 현장 감독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은 3년 연속 대면적의 교정 위반 소각 지점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네 밖에 프로젝트 계획을 확정하고 지구전을 잘 치렀습니다. 우리주는 일련의 항목을 계획하고 일련의 항목을 비축하며 일련의 항목을 실시하는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예방퇴치 항목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가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중점 업종의 심층적 처리, 휘발성 유기물 종합처리, 능력 건설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춰 청정에너지 난방, 석탄보일러의 초저배출 개조, 휘발성 유기물에 대한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독 관리용 설비 건설, 집대 소각 금지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고품질 프로젝트를 적극 신청하여 네, 전주의 오염물 배출 감소 사업에 든든한 보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네, 2025년 말까지 연변의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실제 감소량은 각각 3,755톤과 449톤에 달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전을 잘 치렀습니다. 2024년 연변 자치주는 전국 기후 적응형 도시건설 심화 시범도시 비순을 받았습니다.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경로와 모식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내 전주의 17개 부문은 공동으로 연변주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 시범 실시 방안을 인쇄 발부했으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여러 부문과 협동하고 연변의 기후 특징에 근거하여 각 종점 분야와 종점 지역의 기후 변화 적응 행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혼춘광업 유한책임회사 탄광저농도 가스리용 CCER 공사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여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네, 연변 생태환경국 대기환경처 처장 고지강은 향후 계속 높은 표준과 실제적인 조치로 종점 임무의 실시를 추진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협동 통제를 강화하여 실속 있는 성적으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친환경 발전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연결 관광 안전의 튼튼한 수호자들, 연결 건강 사별꾼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하루의 시작을 열어가는 연길 수산시장. 북적이는 인파 속에 파란 경찰복의 수호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정치가 다분한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전통 가옥 사이를 누비며 관광객들의 안전을 수호하며 묵묵히 일터를 지켜가는 순찰 경찰들의 모습은 도시의 명함장에 믿음을 새겨줍니다. 밤빛이 드리운 부르하통화 강반, 연길 왕홍벽 앞. 인파가 모여있는 곳이면 언제든 함께하는 경찰들은 시민들의 든든한 안전수호자입니다. 관광객의 급증과 다양한 봉사 수요에 대비해 연길시 공항국에서는 당 건설을 홍색 엔진으로 삼아 평안의 바탕색에 공항 사업의 온기를 더한 답안지를 제출함으로써 인기 탐방지를 장기적 탐방지로 이끌어가는 데 유력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관광이 가져오는 것은 인기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도시관리 체계에 특히 공안기관의 발전 수호 능력을 전방위적이고 실전적으로 검증하기도 합니다. 연길시 공안국 당위원회에서는 인기 탐방지와 관광지에 심입하여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경무사업과 관광경제를 심층적으로 융합시켜 왔습니다. 이들은 경찰력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고 봉사는 관광객을 따른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경무사업 모식 전환에서 당 조직의 선도적 역할을 명확했습니다. 나아가 전통적인 치안관리 사회에서 벗어나 평안 플러스 봉사 이중체계를 구축하여 수동적 관리에서 적극적 봉사 플러스 정밀화 수호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네, 연길시 공화국 당위원회 위원이며 정치사 판공실 주임인 김청송은 관광 성수기 인파 집중 특성을 고려하여 연길시 공화국은 전통적인 순찰 모식을 전환하여 눈에 띄는 경찰력 배치와 신속한 대응 구현에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매일 오후 5시 30분이면 원래 지정했던 인기 탐방지 관찰구역 파출소의 절반 경찰력을 기반으로 주 공안기층 당 건설국 지원 경찰력과 연길시 공안국 기관 경찰력, 교통 순찰 경찰, 특종 경찰까지 합류하여 10여 개 근무소를 이루어 연길 왕홍벽 핵심 지역에 배치합니다. 네, 그중 당원 경찰 수가 70%를 넘으며 이들은 순찰, 교통 지휘, 분쟁 조정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네, 공원 파출소 소장 류전룡은 당원이 먼저 나서고 앞장서야만이 항상 밝은 경찰 등이 관광객들의 안심으로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파란 경찰복의 수호사들이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여성을 지키는 방어설을 구축하여 연길의 문화관광 열기에 안심과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동지 함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왕홍벽 아래 당원 경찰 성자명은 매일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그는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에 응하면서도 휴대용품을 잘 챙기세요 라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관광객에게 이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파란 경찰복의 수호자는 안전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따뜻한 추억으로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어느 비 내리던 밤, 천진시에서 온 관광객 장모가 두 아이를 데리고 연길서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통순찰경찰대대 공원중대 당원경찰인 량지강이 경찰차를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흠뻑 젖은 그의 경찰복과 마음 따뜻해지는 호송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장모는 온라인에 이야기를 공유했고 또 많은 네티즌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네, 한 관광객이 천원 가치에 달하는 이어폰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은 공무원 파출소 경찰 주석 가지개는 즉시 출동하여 불과 1시간 만에 분실된 이어폰을 찾아주었습니다. 관광객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기를 전달했고 감사기를 받은 주성은 군중을 위한 일에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라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당원 경찰들의 활약은 분쟁 조정 일선에서도 이어집니다. 연길 대학성 경무실 경찰들은 수시로 상가를 방문하여 작은 분쟁이 현장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상인 왕모는 경찰들이 오면 갈등은 사그라들고 저희도 더 마음을 놓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통관리 화상 연결 신속 처리, 출동 이중 처리 등 기세를 통해 사고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경찰들은 효율성과 따뜻함으로 봉사를 관광객들의 마음속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 간 협력으로 봉사 난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50명의 흥룡강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산악지역에서 고장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연길시 공항국에서는 즉시 부문 간 당건설 연동기세를 가동했고 교통경찰, 관할구역 파출소, 문화관광 부문이 신속히 집결됐습니다. 네, 경찰들은 즉시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한편 경찰차를 동원하여 관광객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음식과 물을 제공해줬습니다. 네, 연결경찰은 참 믿음직하네요. 네, 관광객들의 잔사는 당 조직의 부문 간 협력 작전의 소중한 성과이자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연길시 공안국은 당 건설을 인솔로 삼아 시간대별 경찰력 배치, 가시화 배치, 은밀한 배치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의 온정으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을 바탕으로 발전을 수호함으로써 연결시가 일시적인 인기 탐방지에서 지속 가능한 명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그물라 참새 잡 팔굴 쥐

고사서 라작 굴서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물로 새를 잡고 굴을 파서 쥐를 잡아먹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자금이나 물자를 조달하다. 내 재정이 극도로 곤란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기원 755년에 병로, 범양, 하동, 삼진의 절도사인 안록산이 간신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락양을 함락하고 이듬해 황제로 칭했으며 장안까지 점거했습니다. 네, 그의 부하인 사사명은 하복의 13개 군을 점령했습니다. 당현종이 황망이 사천으로 도망하고 숙종이 룡무에서 즉위했습니다. 반란군은 도처에서 약탈과 방화를 서슴치 않아 잔혹하기 그지없었으며 각지에서는 백성들이 분분히 일어나 이들과 싸웠습니다. 기원 763년에 마침내 반란이 평정되었습니다. 안사의 란을 평정하는 과정에 당나라 장군 장순과 태수 허원은 손잡고 반란군에 저항하면서 휴양을 사수했습니다. 당시 휴양에는 성을 지키는 군졸이 3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성을 공격하는 반란군은 10여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란군이 수적 우세를 믿고 공성전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장순에게 투항을 권했으나 장순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효양은 몇 달 동안 반란군에 포위되었고 성내에는 식량이 바닥나고 애보에는 구원병이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성을 지켜냈으나 화살도 식량도 다 떨어지고 효양은 결국 반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고사성어 라작 굴서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올 들어 습금형 종속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소심과 사명을 다지고 당을 더 견고하고 힘있게 건설하자를 보내드립니다.
0: 각지에서 정밀한 논박 관리를 통해 가을 식량의 안정한 산량을 확보했습니다.
1: 여러 지역에서 고온 날씨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0: 유네스코가 북경을 2029년 세계 건축 도시로 확정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기는 전망계획의 첫 해에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멀리 내다보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좋은 당을 이끌어 신시대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금형 당 건설 사상으로 미래 항로를 인도하고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초심과 사명을 갈고 닦으며 조면적으로 엄격한 당 관리를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100년 대당은 혁명적 단련 속에서 더욱 강력하고 요력해지고 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형 종속이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초심과 사명을 갈고 닦으며 당을 더 강력하고 요력하게 건설하자를 보내드립니다. 2026년 역사가 새로운 관건적 단계에 진입하면서 리상과 사명을 위해 뜻을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위대한 정당이 10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인민대회당에서 송광리에 열렸습니다. 습금형 종속이가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악수하며 축하했습니다. 이 공훈 당원들은 인민 대중 속에서 배출되고

0: 이민을 위하며 이민의 의지에 왔습니다. 백년태당은 순관대우로 당과 이민의 삽을 위해 걸출한 기여를 한 공산당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반작인의 훈장은 반석과 같은 초심을 비추었습니다. 대회에서 습금형 종석이는 여섯 가지 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성을 종화했습니다. 진리를 초과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시종 존진 방향을 종확히 파악하며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종 튼튼한 기반을 유지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잡고 발전 대세에 따라 시종시대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고 시종 필승의 신심을 유지하며 자신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을 중시하고 시종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쳤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이러한 우수한 특성은 중국 공산당이 왜 가능한지를 해석하는 핵심 비밀 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제와 결부해 당의 우수한 특성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빛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갖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선적으로 당을 다스려야 합니다. 당이 강성해야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힘을 전면 발휘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우리 당이 전국 여러민족 인민을 어떻게 탄압하고 인솔해 15차원의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실현할 것인지는 장문하고 중대한 의의를 갖습니다. 올 1월에 열린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 20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 관철 전문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습금형 종석이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종석이는 15차원 전망계획 기간의 목표와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려면 반드시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당의 지도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올해 당장은 좋은 당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 간부, 특히는 지도 간부들이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적으로 실적을 쌓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청와대학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연구원 원장인 에사림은 습금형 종석이는 지속관 문제를 시종 깊이 중시하면서 일련의 심오한 사고와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에서 중앙까지 종석이는 몸소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좋은 당의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중년 한 해인 올해 종석이는 올바른 지도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포착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당원 간부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중요한 교정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실적을 쌓고 어떤 실적을 쌓으며 누구에 의해 실적을 쌓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실무적인 자세로 책임감 있게 중국식 현대화를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음역설 연후를 보내자마자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이 좋은 당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올 들어 국내 고찰과 종년회를 진행할 때 습금형 종석이는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수차나 강조함으로써 좋은 당에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우리는 시종 인민 지상주의를 견제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종석의 인도하에 각지 각 부문은 당은 공익을 위해 세워져야 하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종족인 요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학습, 조사, 개진에 착안하고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을 알심들여 조직하고 실시하면서 15차원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추진했습니다. 7월 30일 습금형 종석이는 중공장 정식 회의를 조제했습니다. 회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 성과를 다지고 확대하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쌓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진행형입니다. 새해가 시작돼 열린 2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에서 습금형 종석이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보다 더 높은 표준과 보다 더 실무적인 조치로 좋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고 15차회의는 전망 계획의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는 데 확고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총서기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발 정진하면서 다섯 가지 반드시라는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표준과 더 실무적인 조치에서 꾸준히 이어가기까지는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고 자혁명을 드팀없이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신심을 보여줬습니다. 7월 25일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올 상반기 전국규율검사감찰기관의 감독검사 심사조사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통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규율검사감찰기관이 처리한 문제 단서는 127만 4천 건, 립건한 문제는 53만 8천 건, 처분한 인원은 4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립건한 성부급 그리고 그 이상 간부가 50명, 처분한 성부급 그리고 그 이상 간부가 74명이었습니다. 일련의 수치는 부패 척결 투쟁을 더 냉정하고 확고하게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확실한 태도와 유력한 행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은 7월 30일 회를 열고 올 10월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5차 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이 조항위원회의 사업을 보고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할 때 대한 몇 가지 중대 문제를 연구하는 내용이 대회 의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당 20기 5차 전원회의는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여정에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릴수록 경제사회 발전을 더 힘있게 보상할 것입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여러 중요한 회의에서 당의 지도와 건설 문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강성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를 끊임없이 개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지방을 고찰할 때 총서기는 수차나 당원 대중 봉사센터를 찾아 기층 당건설 사업을 관심하고 지도했습니다. 산동성 덕조시 릉성구 변림진 서우가촌 당지부석이 황문준은 총서기는 당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갈증 발휘하도록 촌 당조직을 격려하고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촌 간부들이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대중을 위한 봉사와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돌리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우가촌 촌 당지부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의 인도하에 우리 당은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면서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시대의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관리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막서주의 집권당의 건설 법칙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끊임없이 심화했습니다. 현 시대는 리론이 필요한 시대이고 기필코 리론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사상이 필요하고 기필코 사상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어떠한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흥하고 강하게 만드는 일련의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면서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전국 당건설 사업 좌담회가 올 6월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찰할 때 대해 오무포시를 했습니다.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홍향화 교수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이 제기한 14가지 견지는 풍부한 내포, 엄밀한 체계 그리고 중대한 시대적 가치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당장이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명확히 한 것은 시기가 적절하고 의의가 심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에서 100년 대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흥하고 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제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데 근본적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기치가 시대를 선도하고 사상이 미래를 인도합니다. 습금형 당건설 사상의 인도하에 105년의 분투로정을 걸어온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조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을 단합하고 인솔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면서 새로운 빛나는 역사와 성과를 창조할 것입니다.
1: 가을 곡물은 년간 식량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태풍, 집중호우, 고온 등 극단 기상현상이 가을 곡물 생산에 적지 않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재구소와 복구에 적극 나서고 밭 관리를 정밀하게 배치하면서 풍작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를 보도 기반 다지며 한해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정밀 밭 관리를 통해서 가을 곡물 안정화, 연중 식량 안전 기반 구축을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 제9호 태풍 메이삭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로 광서 남녕시 빈양현 신우지는 올비어 수확의 중요한 시기에 홍수 영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 전체 논의 60% 이상이 침수되었습니다. 대규모 농장주 람진귀 씨는 7월 9일 물이 빠지자마자 정부가 나서 수확을 조직했고 매일 10시대 수확기를 투입해 전천후적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덕에 7월 13일까지 1277무의 올벼 수확을 전부 끝낼 수 있었습니다. 농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진우진 농업전담반은 마을별로 구역을 나누고 도마타 가정별로 피해 대상을 작성하며 반마다 맞춤형 수확과 건조, 재생산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신우진 인민정부 위빈추 부진장은 현재 진 전체 수확은 끝났고 성공률은 96%에 달하며 늪벼 양은 92.9%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빈추 부진장은 향후 늪벼 밭의 수비 관리와 병충해 방제 작업에 중심을 두는 한편 수재로 파손된 수로 보수를 강화해 배수와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천성 여러 지역에 고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관계구인 도강은 관계구는 물 사용 시간을 분산시키고 질적인 순환 관계를 실시하는 등 방식으로 사천 중부 구릉 관계구의 물 운송과 저수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강은 수리발전센터 수자원 공급관리처 관계자 류강은 장마철이 시작되어서부터 구른 관계구에 루계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만 립방미터 증가한 7억 5,800만 립방미터의 물을 공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계구는 성도, 덕양, 면양, 순양 등 8개 지구급 시에 458만 무 구른 관계 면적에 농업 가뭄 대응 용수를 제공했습니다. 농업농촌부는 최근 통보에서 현재 가을 곡물 상황이 전반적으로 량화하며 재배 면적은 안정 속에서 소폭 증가하고 묘목 상태도 비교적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농촌부 장흥왕 부부장은 신속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물잡이 쪽과 기술력 준비를 잘하며 재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통합방제, 연합방제, 비상방제를 추진해 병충해 피해를 줄이고 가을 곡물과 연간 식량 풍작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0: 신조 21호 오조비행사 승무조와 기자간담회가 5일 열렸습니다. 이는 신조 21호 오조비행사 장료, 모비, 장홍장이 지구에 귀환한 후 경류와 료양 회복을 마치고 처음으로 언론과 사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입니다. 이번 임무는 단일 승무조의 궤도 체류 기간 210일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궤도 체류 기간, 승무조는 중국 요인 우주공학 사상 최초로 우주선이 공간 파편 충돌로 인해 귀환이 지연된 것, 최초의 우주비행사 승무조 우주선 교체 귀환, 최초의 우주선 응급 발사 등 역사적 순간들을 몸소 겪고 목격했습니다. 우주비행사 장륙은 우주선의 공간 파편 충돌에 대한 처리, 체류 주기 실시간 조정, 승무조의 우주선 교체 귀환, 그리고 응급 발사 조직 실시 이르기까지 전체 시스템은 고리마다 서로 맞물려 매끄럽게 연결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승무조의 효과적인 안전 보장을 마련하고 확실한 신뢰감과 안전감을 안겨줬습니다. 우주 비행사 모비는 무중력 환경에서의 정밀 조작 능력, 높은 부하 상태에서의 지상 우주 협동 소통 능력, 궤도상 신속한 고장 배제 능력이라는 세 가지 귀중한 우수 기능을 습득했다고 표했습니다. 답점을 전문가 장 홍장은 우주 미 중력 환경이 중력 부려, 료체 대류 등 물리 법칙을 완전히 바꿔놓아 지상 실험실 환경과 차이가 매우 크며 이는 각종 실험 수행에 많은 특수한 도전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송우조는 현재 심신 상태가 양호하며 귀환 이후 회복기 건강평가가 끝나면 정상적인 훈련과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1: 북경 지하철 운영 유지 보수 현장에서 디지털 지능화 변혁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검수 작업에 스마트 검수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계열보도 AI 시대 고용 새 관찰, 오늘은 회사에 온 지능형 새 동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9시 북경 전역 출퇴근 고봉기 인파가 서서히 그친 가운데 지하철 2호선 내선 열차 한 대가 승강장을 떠나면서 야간 건강검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열차가 차량 기기에 상징적인 입고 인후 구역에 진입하면 선로 우쪽 열차 전체를 가로지르는 룡문틀 장비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다가 고해상도 라인 스캔 카메라를 즉시 가동시켜 수천 개 핵심 부품을 전방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빠르게 촬영합니다. 따라서 방대한 영상 데이터가 광 케이블을 따라 실시간으로 내부 서버실로 전송됩니다. 북경 지하철 운영 제3지사 태평호 정비센터 장흠 부수임은 열차의 전체 스마트 건강검진 보고서가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흠 부수임은 한 화면을 가리키며 직원들이 매일마다 이 화면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열차 몇 대는 기어박스 하부에 유류 얼룩 등 이상 상황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관찰, 즉시처리, 고장 안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지하철 2호선 전 노선에는 50개 조의 열차가 배출되어 있고 매일 도시를 400여 바퀴 운행하기 때문에 일평균 검수 작업량은 적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모든 차량 외관 점검이 전부 육안에 의존했습니다. 장흠 부수임은 예전에는 태평호 정비센터에서 30여 조의 열차 일일 검사를 끝내려면 열차 한 조 점검에 40분이 걸렸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허리를 굽힌 채 내부에서 작업했기에 금세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라고 그때 어려움을 회복했습니다. 이 새 동료가 오면서 자체

담당 기준은 담당 반 기술자들이 날마다 족적한 실무 경험을 고상 샘플로 촬영해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넣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장흠 부수임은 처음에는 시스템이 고장을 식별하지 못해 열차의 다양한 유형의 고장 샘플을 촬영하여 빅데이터에 입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키우면서 시스템의 식별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95% 이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장비는

0: 인공지능 플러스 교통 운수 전형적 응용 장면 혁신 행동 방안을 발표해 지능형 단말기와 지능형 프로그램 보급과 응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선 종사자들이 직업 경쟁력을 지키고 업무 성격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장흥보 주임은 사람 또한 능동적으로 새 기술을 학습해야만 이러한 새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스마트 운영 유지 보수 업무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우리는 복합형 인재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는 확실히 새로운 과학기술을 포용하고 새로운 장면과 융합될 것입니다.
1: 지속적인 고온 날씨에 직면해 여러 지역은 도시 운영, 전력 공급 보장, 새로운 취업층 배려 등 면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려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북경의 사우나 날씨가 나타난 가운데 북경시 기상대는 5일 고온 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6일부터 7일 점심까지 북경의 최고 기온은 섭씨 35도 내지 섭씨 36도에 달할 것입니다. 북경역은 콜택시 지상 대기구에 차량 냉방시설, 교식 의자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상주하며 인파를 안내해 용내 질서를 보장했습니다. 북경시 중점역 종합사무센터 북경역 분센터 고소장 주임은 년초부터 동쪽 콜택시 대기구와 서쪽 택시역 대기구를 가동하고 모두 햇볕과 강우를 막는 대형 가림막을 설치해 대기 기간의 쾌적도를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산동 제람도 5일 계속해 고온 적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제람시 도시관리국은 작업 시간을 과학적으로 조정해 일선 환경미화원들이 신체 건강과 작업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제람시 도시관리국 직원 원보진은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면 당일 점심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야외 작업을 중단시키고 기계 청소 빈도를 늘리며 차량으로 인공 작업을 대체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나 날씨와 함께 청도의 전기 사용 부하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력 부문은 전반 전력망 분포와 설비 부하율, 전압 수준에 대해 실시간 관측을 진행하고 전력망 운행 방식을 과학적으로 조정해 기업 생산과 주민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고온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소성 남경시는 택배원과 배달기사, 콜택시 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계층을 대상으로 역참 900여 개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택배원 진위는 담당 구역의 주택단지 문호구마다 모두 냉수가 갖춰져 있고 또 시원한 음료수와 수박, 피서약도 제공한다고 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 식당은 배달기사와 택배원의 식사 시간에 맞춰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10원짜리 애심 도시락도 출시했습니다. 남경시 고르구 봉황가도 람촌원 지역사회 당면의 손촌속에는 많은 주민들이 배달원과 택배기사들이 고생한다고 걱정하기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택배기사들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줄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지급한 퇴역군인 창업대출은 757억 원, 현재까지 퇴역군인 창업대출 잔액은 1,332억 원, 그리고 지원한 퇴역군인 창업경영주체가 13만 9천 가구를 기록하면서 퇴역군인의 창업자금 조달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1: 재정부가 5일 세 번째로 2026년 초장기 특별국채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발행한 국채는 만기 30년 고정금리이자 지급형 국채이며 총액은 730억 원, 표면금리는 기존에 발행된 동기국채와 동일한 2.23%입니다.
0: 재정부와 비상관리부가 5일 흥룡강성, 련영성, 길림성,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섬서성 등 8개 성과 자치시에 자연재해 응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자연재해 구호자금 3억 3천만 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1: 제25회 중국 무장경찰 충성수호자 선정 결과가 일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왕종과 등 정치적 입장이 확고하고 사적과 업적이 돌출한 장병 11명이 충성수호자 영예를 수상하고 의흔옥 등 순직자 4명에게 영예를 추서했습니다.
0: 5일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예가 호르무즈 해협의 예성 항로의 지리 좌표에 대해서 이란과 오만이 합의를 달성하고 양국 공동성명이 최종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 차관 갈리바 바디는

0: 이란이 관할하는 북부 항로와 오만을 인접한 남부 항로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설정한 항로에 따라서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떠날 때 이란 경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1: 유네스코가 5일 북경을 2029년 유네스코 국제건축가협회의 세계건축도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풍부한 건축유산과 미래지향적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보유한 북경은 량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의 도시문화, 성공적 재생 프로젝트, 활력이 넘치는 건축문화는 유산, 혁신, 지역사회가 상호 촉진하고 회복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세계건축도시사업은 유네스코와 국제건축가협회가 2019년 공동 설립했으며 3년에 한 번씩 평의를 진행합니다.
0: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공동 운영하는 크르슈코 원자력발전소가 5일 지속적 폭염에 따른 강물 수온 상승 등 원인으로 6일부터 원자로 출력을 하향 조정한다고 표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가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강 수위가 하락하면서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냉각수 부족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어 일부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5일 미국 총무가 최근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양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선거에 간섭하려는 외부 세력에 대비해 만단의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목장과 논밭의 순환 경제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점점 더 깊은 여해가 있어야만이 당신도 그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 보호해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2: 오늘날 갈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랑의 문물 보호 작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지속되는 보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랑 막고굴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전통 문화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클라우드의 시청자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 모시겠습니다.
3: 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집에 돌아와 저와 대화를 나눌 때 자기 반의 가장 예쁜 여학생이 앞으로 커서 인터넷 스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그 여학생의 부모라면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젊은이들, 특히 어린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문제 역시 우리 부모들이 관심하는 많은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인터넷 스타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말만 듣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인터넷 스타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들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전파하는 인터넷 스타, 고학 지식과 진리를 전파하는 인터넷 스타가 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인터넷 스타를 크게 고양하고 고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문화 건설 내면의 두 번째 측면인 혁명 문화를 고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혁명 문화는 우리 당과 국가의 소중한 정신적 부위며 문화적 자신감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혁명 문화를 고양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것은 전 당과 전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가 폐막된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습근평 총서기는 전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섬서성에서 연안 혁명 기념지를 찾았습니다. 연안은 중국 혁명의 성지이자 세종국의 요람입니다. 이번에 다시 예터를 찾은 총서기는 연안 혁명 예터는 연안 시기 우리 당이 중국 혁명을 영도하고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탐구한 빛나는 로정을 증명해주는 영원히 다 읽지 못할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옛일을 되새기고 새것을 느끼며 깊은 교육과 계시를 받는다면 이번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동지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것은 바로 신임 중앙지도부가 연안시기 형성된 당의 훌륭한 혁명 전통과 기풍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연안 정신을 계속 발양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혁명 역사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백년 내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장기적인 분투 속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구축하고 뚜렷한 정치적 품격을 연마해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홍색 유전자를 잘 계승하여 붉은 강산이 영원히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근원으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고양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총서기는 이번 길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과 연안 정신을 고양하고 20차 당대회에서 제출한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단결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건설의 함의에는 또 세 번째 면이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회 발전의 방향을 이끄는 선진 문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사회 발전과 일상생활에 융합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0: 지금까지 문화건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신시대에 무엇 때문에 문화건설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1: 문운 동 고운 상첸 문맥 동 고맥 상련 시현 중화민족 위대 부흥 시이창 정구 硕金的伟大事业，需要坚韧不拔的伟大精神，也需要振奋人心的伟大作品。鲁迅先生 1925年就说过，文艺是国民精神所发的火光，同时也是引导国民精神的前途的灯火。
2: 방금 우리가 들은 습금평 총서기 연설은 2016년 11월 30일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제10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작가협회 제9차 대회 개막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네, 이 연설에서 총서기는 문예는 국민정신이 나타내는 불빛이자 국민정신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정신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네, 이 명언은 로신 선생의 잠문 눈을 뜨고 본 것을 논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잠문은 1925년 7월 22일에 쓴 것입니다. 로신 선생의 이 글은 사실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속성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앞길을 밝히는 인솔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밝은 속성과 이 같은 인솔과 지도적인 역할은 당태종의 정관의 통치를 통해 당나라의 전성시기에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장과 논밭의 순환 경제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점에서 분발하자.
2: 55세 내몽골 동료신 농민 주상씨는 멀리 자기 집 밭을 바라보며 격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액비를 준 작물싹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지 보라고 자랑했습니다. 주상씨는 베테랑 농군으로서 현지 토양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토 비중이 높고 유기물 함량이 낮아 수확량을 내려면 반드시 화학 비료를 써야 했습니다. 때문에 비용은 높아도 토양은 쉽게 경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액비를 쓰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상씨는 액비는 목장에서 젖소 분변을 발효시킨 친환경 유기 비료라며 3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토양이 개량되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점점 줄었으며 수확량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옥수수 청래 사료는 목장에서 시세에 맞춰 전량 소매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도 소득이 짭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의 대변이 액비로 변하고 액비는 다시 밭으로 돌아가 토양을 개량하고 사료로 바뀝니다. 분뇨 자원화 리용 그리고 재배와 사양의 순환의 연결고리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규모화된 목축장의 젖소 분뇨 처리는 한때 생태 정비의 난제였습니다. 현대 목업 통료 목장은 전체 사슬 설계를 통해 젖소 분뇨의 재산생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분뇨가 처리를 거쳐 발전용 에너지, 송화지 침구 재료, 농경지 유기 비료로 변하면서 목장과 농가가 함께 리익을 얻는 친환경 순환 사슬을 완성했습니다. 통료 경제기술 개발구 료화진 서울랑화촌에 위치한 목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용량이 5천 립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발효조였습니다. 이곳은 목장의 녹색 심장이자 전체 순환체계의 핵심 중추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작용하는 자동 청소 시스템이 12,000여 마리 젖소가 배출한 분뇨를 일괄 수거합니다. 분뇨는 발효조에서 21일간 혐기 발효를 거쳐 메탄 가스와 발효 슬러지를 형성합니다. 현대 목업 통료 유한 회사 류홍후 총경리는 목장은 하루 3만 립방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연간 900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으로 전환해 목장의 일상 전력과 난방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표준 석탄 4,000톤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48,000톤을 적게 배출하는 셈이라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효 과정이 끝난 뒤 가치 발굴은 이제 시작됩니다. 발효된 슬러지는 고액 분리와 건조 처리를 거쳐 젖소 침상용 고품질 깔집으로 변해 과거의 왕겨나 모래를 대체해 연간 1,800만 원의 깔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깔집은 다시 중간 저장소로 돌아가 발효 체계에 재투입돼 새로운 깔집을 형성하면서 친환경 순환을 이룹니다. 분리된 액비는 젖소, 린, 칼륨 등 천연 영양소가 풍부해 사질토와 알칼림성 토지에 딱 맞는 생태 영양액입니다. 목장은 현지와 협력해 무료 액비 제공 사료 교체라는 농업과 축산업의 순환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목장이 액비를 주면 천여 농가의 약 2만 모 농경지에

산업과 축산업의 순환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목정이 액비를 주면 천여 농가에 약 2만 모 농경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또 이 농가들이 소득 증대를 이뤘습니다. 주상 씨는 첫 해 액비 사용으로 농지 한 무당 사일리지가 0.5톤 가까이 늘었다면서 당시 1,350모의 농지에서 평년보다 40만원 가량 수익을 더 거뒀다고 회상했습니다. 기피해야 할 대상이었던 오염의 짐이 전사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녹색의 보물이 되기까지 이 분뇨 재생산 혁명은 생태 안전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효율 증대 포인트를 발굴했습니다. 이는 축산업의 친환경 순환 발전과 생태, 생산, 생활이 함께 승리하는 향촌진흥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운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업계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 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3: 저의 라이브 하나,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초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타격을 취소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 뉴스 초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이 방금 이란에 대한 타격을 잠시 연장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은 각측이 신속히 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 행동을 취소할 때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이른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자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미국에 권유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앞으로 며칠 내에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과 언론은 미국이 타격을 취소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부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전쟁에 영향을 받는 해만 국가들이 군사 행동을 신중히 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할 것이라고 베팅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을 다시 타격하는 데 매우 큰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7월 29일 할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대신이 미국을 방문해 벤스 부대통령과 회담할 때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란과의 긴장 완화 의사를 갖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8월 1일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신규 대규모 타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 줄 것을 트럼프에게 희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나 기타 핵심 인프라를 대규모로 타격할 경우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보복성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도 중단자를 통해 어떠한 모험적인 행동도 취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그는 8월 1일 파키스탄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터키 아칸 피단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피살 외무대신과 각각 전화 통화한 뒤 이란이 국가 주권, 영토 안정, 국가 안보를 수호할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어떤 침해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브라이트 통신은 미국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추장국의 유전과 카타르,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 보복성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타격이 해만 지역 내 미국 동맹국들을 전선 최전방에 내세워 전쟁의 충격을 더 받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해만 국가들이 미국의 압력을 가해 역내 긴장을 조속히 완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의회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사와

6월 28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한 이래 전쟁에 대한 미국 민중의 지지율은 줄곧 40%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미국 응답자들은 왜 미국이 전쟁 상태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병사 여러 명이 충돌에서 사망하고 대량의 미국 인원이 부상했습니다. 전쟁은 미국 내의 휘발유 등 상품 가격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미국인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응답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나 기타 동맹국을 돕기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8월 1일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이 공격 중지를 미국에 요청했고 관련 각 측은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전면 완전 개방과 함께 이란이 구성하는 핵 위협 제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란 메흐르 통신은 2일 이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이란이 공격 중지를 요청했다는 주장은 새로운 거짓말이라며 이란 군대는 최고 경계 태세에 있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폭발 이래 트럼프는 여러 차례 이란 에너지와 기타 민간 시설 타격을 언급했다가 다시 취소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부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가 와서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부모부터 고쳐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배우기보다 부모의 모습을 배웁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화를 어떻게 내는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힘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며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해도 아이 마음속에는 먼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엄마는? 아빠는? 엄마도 화내잖아. 아빠도 핸드폰 보면서. 네,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이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차분해지고 먼저 삶을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아이도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아이를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내 말투는 어땠는지, 내 표정은 어땠는지, 내 마음은 평안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면 어떨까요?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게 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당 건설을 강화하여 연길 관광 안전에 튼튼한 수호자가 되고 있는 연길 공란 사별꾼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라작 굴서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사업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민원처리사업 연속회의 기재를 계속 잘 활용하고 부문 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관련 임무의 구체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 건설로 기층 관리를 선도하는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당 조직 용도 하에 자치, 법치, 독치가 결부된 도농 기층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공동 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거버넌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당건설을 선도로 기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에서는 가도, 향, 진해, 당의 기층위원회와 촌, 지역사회의 당조직은 본지역 기층의 각 보류조직과 재반사업을 통일적으로 용도하고 기층에서의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조항 당건설 사업 지도서는 당건설로 기층 관리 사업을 선도하는 조류 기재를 전문 설립하고 조항 조직부가 주도하고 조항 사회 사업부가 구체적인 조류 사업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각지는 상응한 조류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당면의 사회 사업 부문과 조직 선전, 정복과 민정, 농업, 농촌 등 부문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조민위원회, 조민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명의로 나서야 하는 경우 정부의 유관 부문은 관련 업무를 잘 협조해야 합니다. 향진 가도의 직책과 권력, 자원에 걸맞은 제도를 완비하고 향진 가도 서비스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향진 가도의 직책 리행 상목록을 제정하고 가도 향진이 위법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호출하면 관련 부문이 바로 출동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방법을 보급시키며 기층 부담, 경감, 장기 효과 기재를 완비하고 기층 관리에서 망아지가 큰 수레를 끄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기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 검사, 고과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층 조직의 간판을 과도하게 많이 내거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자원, 서비스, 관리 등이 기층으로 편중하는 것을 추진하여 기층 간부의 사업과 창업에 량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강화하고 당의 조직체계와 대중단체 조직체계를 완비하여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하고 각종 감독이 일관되고 조화를 이루는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개혁발전부간의 연속회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개혁심화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업무 건의를 적극 제기해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 내부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규범화 관리와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분리 개혁 후에 업종협회와 상회 주요 산업관리 부문을 확정하여 업종별 감독관리와 업무 지도 직책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관련 부문의 기능적 우위를 발휘하여 종합 감독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의 당사업과 개혁발전을 잘 틀어주어 국가, 사회, 대중, 업종을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합니다. 실용 분야에서의 당의 호소력, 결집력, 영향력을 강화하는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에서의 당건설의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하여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건설 사업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당위원회의 이신사업위원회의 사업기재를 최적화하여 당위원회 조직 부문이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사업 부문이 체계적으로 지도하며 업종관리 부문이 각자 책임지고 가도 지역사회 단지가 속지를 관리하는 사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건설 사업의 리념과 방법을 혁신하고 사상정치적 선도와 결집력 강화 서비스를 결합시키며 관련 분야의 대중리익 조율 기재를 보완하여 올바른 발전 방향으로 선도하고 각층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삼일꾼 대우와 자원봉사체계 건설을 강화하는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사회삼일꾼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교육 양성 강도를 높이고 사회삼일꾼 직업종사자격제도를 보완하며 지역사회삼일꾼 대우, 사회사업 전문인재 대우, 자원봉사자 대우 등을 잘 구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직업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교육훈련, 관리감독, 격려보장 등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여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자질이 뛰어나며 헌신적으로 일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대중이 만족해하는 지역사회 삼일꾼 대우를 건설해야 합니다. 당면의 조직 부문이 총괄 주도하고 사회사 부문이 책임지고 조직 실시하며 관련 부문이 기밀히 협력하는 사회사업 전문 인재 대우 건설 사업 기재를 완비하고 중점 분야의 사회사업 전문 인재의 양성과 등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국 특색의 자원봉사 체계를 완비하고 당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사회사업 부문이 주도하며 관련 부문과 대중단체 조직이 분담 협력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 지도체제와 사업기제를 구축하며 각 부류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자원봉사 정신을 적극 고양하며 자질이 높고 량적으로 충족한 자원봉사 대우를 건설하고 전면적인 향촌진흥, 아름다운 중국 건설, 일대로 공동 건설 등 중대한 임무에 초점을 맞춰 광범한 인민 대중이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고 함께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 나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0: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영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울락 실시 이래 영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래 연변 조선족 자치에서는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라 오염을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푸른 하늘 보이전 다섯 가지 조력에 중점을 두어 전주의 공기질 오량일소 비율이 5년 연속 98%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자치소의 공기질 오량일수는 길림성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며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립방미터당 23마이크로그램으로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배경으로 됐습니다. 네, 종점 시간대에 맞춰 난관 돌파전을 잘 치렀습니다. 연변자치소는 공기질의 영향을 주는 종점 시간대와 관건적인 원천에 초점을 맞춰 시간대별로 정밀하게 시책했습니다. 네, 폭죽놀이는 음력설 기간 공기질의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서 연변은 폭죽놀이에 대한 관리 통제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연소 금지 구역과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상시한 구역 지도를 제공했으며 판매 원천 선제를 강화하여 음력설 기간 오염물 농도가 연속 2년간 하락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여름철에 오존 오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오존 오염 초기 경보 기제를 구축하고 고온 시간대에 시내 아스팔트 보살, 도로선 극기 등 휘발성 유기물 배출 공정을 잠시 중단하는 동시에 도로의 살수 빈도를 높여 오존 생성을 억제했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석탄 오염에 대비해 대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정밀화 감독 관리를 추진하고 감독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준 초과 배출 등 위법 행위를 처리했습니다. 네, 원천 치리를 틀어지고 개조전을 잘 치렀습니다. 연변자치소는 원천 예방 통제의 정밀 시책, 협동적 공동관리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련의 원천관리공사를 깊이 있게 실시했습니다. 발열량 65정톤 및 그 이상 석탄 보일러의 초저 배출 개조를 추진했는데 현재 전주

44대의 발열량 65증턴 및 그 이상의 사용 중인 석탄 보일러가 이미 전부 초저 배출 계절을 완료했습니다. 네, 중점 업종의 초저 배출 계절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왕청 북방 세멘트 유한 회사는 이미 7가지 개조 임무를 완수했고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일층 추진하여 저질소 연소 개조를 중점 사업 임무로 삼아 확실하게 틀어지고 현재 48대 가스 보일러에 대한 저질소 연소 개조를 완수했습니다. 네, 이동원 오염 처리를 틀어지고 전문 자금을 쟁취하여 앞당겨 도태된 배출 표준이 국가 3급 및 그 이하의 비운영 화물차와 국가 1급 및 그 이하의 비도로 이동기계에 상응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차량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낙후한 제품에 대한 도태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24대의 발열량 10증톤 및 그 이하의 석탄 보일러가 이미 도태되었고 20대의 발열량 2증톤 및 그 이하의 바이오매스 보일러 중 18대를 도태시켰습니다. 네, 집대

보급 책임 체계를 엄격히 시달했으며 규율검사감찰위원회, 생태환경, 농업농촌 등 부문이 전과정 전문감독검사에 참여하여 압력을 층층이 전달했습니다. 네, 전주의 경작지를 9만여개 토지구역으로 나누고 재배농가의 도급책임자, 토지구역 면적 등 정보를 명확히 밝혀 토지구역마다 보는 사람이 있고

실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은 3년 연속 대면적의 교정 위반 소각 지점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네 바퀴 프로젝트 계획을 확정하고 지구전을 잘 치렀습니다. 우리수는 1년의 항목을 계획하고 1년의 항목을 비축하며 1년의 항목을 실시하는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예방퇴치 항목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가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중점 업종의 심층적 처리, 휘발성 유기물 종합처리, 능력 건설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춰 청정에너지 난방, 석탄 보일러의 조조 배출 개조, 휘발성 유기물에 대한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독 관리용

제공해 주었습니다. 네, 2025년 말까지 연변의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실제 감소량은 각각 3,755톤과 449톤에 달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전을 잘 치렀습니다. 2024년 연변 자치주는 전국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 시범 도시 비순을 받았습니다.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경로와 모식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전주의 17개 부문은 공동으로 연변주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 시범 실시 방안을 인쇄 발부했으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여러 부문과 협동하고 연변의 기후 특징에 근거하여 각 종점 분야와 종점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행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혼춘광업 유한책임회사 탄광저농도 가스리용 CCER 공사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여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네, 연변 생태환경국 대기환경처 처장 고지강은 향후 계속 높은 표준과 실제적인 조치로 종점 임무의 실시를 추진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협동 통제를 강화하여 실속 있는 성적으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친환경 발전 토대를 구축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연결 관광 안전의 튼튼한 수호자들, 연결 건강 사별꾼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하루의 시작을 열어가는 연결 수산시장. 북적이는 인파 속에 파란 경찰복의 수호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정치가 다분한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전통 가옥 사이를 누비며 관광객들의

연길 왕홍벽 앞. 인파가 모여있는 곳이면 언제든 함께하는 경찰들은 시민들의 든든한 안전수호자입니다. 관광객의 급증과 다양한 봉사 수요에 대비해 연길시 공항국에서는 당 건설을 홍색 엔진으로 삼아 평안의 바탕색에 공항 사업의 온기를 더한 답안지를 제출함으로써 인기 탐방지를 장기적 탐방지로 이끌어가는 데 유력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관광이 가져오는 것은 인기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도시관리체계에 특히 공안기관의 발전 수호 능력을 전방위적이고 실전적으로 검증하기도 합니다. 연길시 공안국 당위원회에서는 인기 탐방지와 관광지에 심입하여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경무사업과 관광경제를 심층적으로 융합시켜 왔습니다. 이들은 경찰력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고 봉사는 관광객을 따른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경무사업 모식 전환에서 당 조직의 선도적 역할을 명확했습니다. 나아가 전통적인 치안관리 사회에서 벗어나 평안 플러스 봉사 이중 체계를 구축하여 수동적 관리에서 적극적 봉사 플러스 정밀화 수호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네, 연길시 공화국 당위원회 위원이며 정치사 판공실 주임인 김청성은 관광 성수기 인파 집중 특성을 고려하여 연길시 공안국은 전통적인 순찰 모식을 전환하여 눈에 띄는 경찰력 배치와 신속한 대응 구현에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매일 오후 5시 30분이면 원래 지정했던 인기 탐방지 관찰구역 파출소의 절반 경찰력을 기반으로 주 공안기층 당 건설국 지원 경찰력과 연길시 공안국 기관 경찰력, 교통순찰 경찰, 특종 경찰까지 합류하여 10여 개 근무소를 이루어 연길 왕홍벽 핵심 지역에 배치합니다. 네, 그중 당원 경찰 수가 70%를 넘으며 이들은 순찰, 교통 지휘, 분쟁 조정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네, 공원 파출소 소장 류전령은 당원이 먼저 나서고 앞장서야만이 항상 밝은 경찰 등이 관광객들의 안심으로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파란 경찰복의 수호사들이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여정을 지키는 방어설을 구축하여 연길의 문화관광 열기에 안심과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동지 함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왕홍벽 아래 당원 경찰 성자명은 매일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그는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에 응하면서도 휴대용품을 잘 챙기세요 라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관광객에게 이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파란 경찰복의 수호자는 안정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따뜻한 추억으로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어느 비 내리던 밤 천진시에서 온 관광객 장모가 두 아이를 데리고 연길서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통순찰경찰대대 공원중대 당원경찰인 량지강이 경찰차를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흠뻑 젖은 그의 경찰복과 마음 따뜻해지는 호송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장모는 온라인에 이야기를 공유했고 또 많은 네티즌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네, 한 관광객이 천원 가치에 달하는 이어폰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은 공원 파출소 경찰 주석 가지개는 즉시 출동하여 불과 1시간 만에 분실된 이어폰을 찾아주었습니다. 관광객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기를 전달했고 감사기를 받은 주성은 군중을 위한 일에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라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당원 경찰들의 활약은 분쟁 조정 일선에서도 이어집니다. 연길 대학성 경무실 경찰들은 수시로 상가를 방문하여 작은 분쟁이 현장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상인 왕모는 경찰들이 오면 갈등은 사그라들고 저희도 더 마음을 놓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통관리, 화상 연결, 신속 처리, 출동 이중 처리 등 기세를 통해 사고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경찰들은 효율성과 따뜻함으로 봉사를 관광객들의 마음속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 간 협력으로 봉사 난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50명의 흥룡강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산악지역에서 고장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영길시 공항국에서는 즉시 부문 간 당건설 연동기세를 가동했고 교통경찰, 관할구역 파출소, 문화관광부문이 신속히 집결됐습니다. 네, 경찰들은 즉시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한편 경찰차를 동원하여 관광객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음식과 물을 제공해줬습니다. 네, 연결경찰은 참 믿음직하네요. 네, 관광객들의 찬사는 당 조직의 부문 간 협력 작전의 소중한 성과이자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영길시 공안국은 당 건설을 인솔로 삼아 시간대별 경찰력 배치, 가시화 배치, 은밀한 배치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의 온정으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을 바탕으로 발전을 수호함으로써 영길시가 일시적인 인기 탐방지에서 지속 가능한 명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그물라, 참새작, 발굴, 쥐서, 라작굴서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물로 새를 잡고 굴을 파서 쥐를 잡아먹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자금이나 물자를 조달하다. 네, 재정이 극도로 곤란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기원 755년에 병로, 범양, 하동, 삼진의 절도사인 안록산이 간신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락양을 함락하고 이듬해 황제로 칭했으며 장안까지 점거했습니다. 네, 그의 부하인 사사명은 하복에 13개 군을 점령했습니다. 당현종이 황망이 사천으로 도망하고 숙종이 룡무에서 즉위했습니다. 반란군은 도처에서 약탈과 방화를 서슴치 않아 잔혹하기 그지없었으며 각지에서는 백성들이 분분히 일어나 이들과 싸웠습니다. 기원 763년에 마침내 반란이 평정되었습니다. 안사이란을 평정하는 과정에 당나라 장군 장순과 태수 허원은 손잡고 반란군에 저항하면서 휴양을 사수했습니다. 당시 휴양에는 성을 지키는 군졸이 3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성을 공격하는 반란군은 10여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란군이 수적 우세를 믿고 공성전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장순에게 투항을 권했으나 장순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휴양은 몇 달 동안 반란군에 포위되었고 성내에는 식량이 바닥나고 애보에는 구원병이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성을 지켜냈으나 화살도 식량도 다 떨어지고 휴양은 결국 반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고사성어 라작굴서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과학적 정리에 따르면 한 행성이 생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 액체 상태에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 그리고 안정적인 대기층입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슨 전체 물리학센터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LHS-1140B라는 행성은 헬륨이 풍부한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특별한 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인류는 수백 개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있는 행성을 발견했지만 그중 암석 행성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기층이 존재합니다.

제 상태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성은 지구처럼 안정적인 대기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려 30억 년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LHS-1140B는 지구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25일이 채 되지 않으며 지구는 365일을 기준으로 공전합니다. LHS-1140B는 낮과 밤의 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행성의 대기층은 주로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어 질소로 이루어진 지구 대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혹시 생명체가 헬륨 환경에서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0년에 한 과학실험은 효모와 대장균 등 미생물이 100% 헬륨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관측 결과 LHS-1140B의 이론상 평균 기온은 영하 47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 수치가 대기층의 온난화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론적 기준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 또한 대기층이 없다면 혹한기에 의해 얼어붙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HS-1140B 역시 지구와 유사한 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세계는 또 한 번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아름다운 그림 속 고촌 당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 96부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는 또 한 번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성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현재 세계와 시대와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이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조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세의 흐름이자 민심의 추이로서 인류의 앞날은 어디까지나 밝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가진 수단으로 수탈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기승을 부리고 충돌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우크라이나 위기가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날씨가 전 세계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0: 천을 보호하고 녹색 저탄소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전 국민의 대세입니다. 어떠한 낡은 질서든지 기득권자가 있으며 어떠한 큰 추세든지 낡은 세력의 극력적인 저해와 파괴를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변혁에는 불안정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전 국면과 대세에 립각해 대세의 흐름이자 민심의 추이로서 인류의 앞날은 어디까지나 밝다는 신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 우크라이나 위기 등은 국제의 혼란 국면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세계 구도 변혁의 행정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일체 양면성으로서 변증법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의 선택이 세계 구도의 변화와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시적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각국 이민은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세계의 앞날이 어떠한가는 종국적으로 각국 이민이 내린 선택과 그에 따른 합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면의 형세를 보면 세계는 다시 평화인가 아니면 전쟁인가, 개방인가 아니면 폐쇄인가, 다자주의인가 아니면 일방주의인가, 협력 상생인가 아니면 냉전 대항인가 하는 중대한 역사적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이 불안정한 변혁의 세계에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가장 큰 긍정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역사의 정확한 편에 서서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다극화 세계를 건설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안보관을 실천하며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서로 손잡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녹색 저탄소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한편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패거리를 묶고 대항하거나 배타적인 패거리를 묻는 것을 반대하고 타국에 대해 색깔혁명, 민주수출을 하는 것을 반대하며 환경무역장벽으로 타국의 발전을 제한하고 이중표준을 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요컨대 불안정한 변혁의 세계에 직면해 습금평 총서기가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자기 발전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인식하고 파악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 새로운 우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또 한 번의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현철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세월.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그림 속 고촌, 당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아름다운 그림 속의 당모는 사면에 산이 둘러서고 맑은 단간계를 가운데 두고 조성된 산 좋고 물 맑은 그림 속 마을이다. 당나라 월국공 왕화의 증조부가 당나라 때 양식과 풍모, 기준에 의해 마을을 조성했고 그 뒤에 몇 대에 걸쳐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름이 당나라의 모양을 갖추었다는 의미의 당모이다. 1000m 길이로 마을을 경유하는 단간계 위에는 모양이 상이한 다리 13개가 놓여있다. 가장 유명한 다리로는 청나라 때 지은 지붕을 떠인 양교 고양교이다. 오늘날 고양교는 다실로 탈바꿈돼 황산명차 한 잔을 들고 흘러가는 강물을 구경하면서 다도 공연과 현지의 지방극을 구경하면 선인이 부럽지 않을 정도이다. 단간계를 따라 물의 거리가 조성됐다. 맑은 강물 위에 양안의 푸른 벽과 하얀 기와가 거꾸로 빗겨있고 물가에는 지붕을 떠인 복도가 있고 복도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만들어져

여유로운 한때를 즐길 수 있다.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도 이 물의 거리는 변함없이 번창을 지속한다. 기분을 밝게 해주는 붉은 초롱이 높이 걸려있고 동네 로인들이 안온하게 환담을 나누는 경관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허씨 가문의 사당린 상리당은 4,500년 전에 명나라 때 세워졌다. 앞쪽에 사랑채와 가운데 안방, 그 뒤에 후원으로 구성된 상리당에서 한 볼거리는 나무로 만든 배방이다. 가로 두 문, 세로 세 뜰을 가진 이 배방은 오늘날 가운데 기둥들과 대들보만 남아있지만 여전히 어젯날의 호화로움을 엿볼 수 있다. 배방 양쪽의 상마석과 하마석도 배방의 위상을 보여준다. 덕을 새긴다는 의미의 명덕당은 장중하면서도 소박하고 조화로운 휘파 건축 기법을 다분히 풍긴다. 뜰을 가진 앞쪽의 명당은 밝고도 아늑하다. 귀중한 목재와 담담한 청석을 사용한 명덕당은 우아하면서도 고풍스럽고 기나긴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도 조금도 퇴색하지 않고 변함없이 어젯날의 모습을 유지한다. 청나라 초기에 조성된 단간관은 안이 최대의 정원이다. 항주의 서호를 본따서 조성한 단간관은 효도에 의해 만들어진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청나라 초기에 당모의 허씨성을 가진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의 모친이 항주의 소호를 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모에서 항주의 소호까지 가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했는데 고령

0: 다고 해서 연인들이 너도 나도 이 나무를 찾아와 붉은 실을 걸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소망을 표시한다. 그 밖에도 당모에서는 은행나무를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당모를 만든 왕씨의 조상이 심었다는 수령 1400여 년의 은행이 가장 유명하다. 열몇 사람이 둘러서야 나무를 그려안을 수 있는 이 은행은 오늘도 변함없이 무성하고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린다. 당모촌의 사람들은 늘 마을의 보호신격인 이 은행나무 곁에서 건강과 장수, 복을 기원한다. 일명 팔괘성이라고도 하는 이 사제성은 상하 2층으로 되어 있다. 2층은 가운데가 비어있고 그 주변에 루각이 조성되어 있다. 8귀퉁이에 날아갈 듯한 처마에 풍경이 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귀맛 좋은 소리를 낸다. 어느 방향에서 보나 정자의 단면이 팔각형이어서 사제정은 팔각정으로도 불려온다. 사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요명 패방인 동포 한림석방이 있다. 장나라 때 당모촌 허신의 두 형제가 과거에 급제하고 청황제의 어맹에 의해 한림으로 되었다. 두 형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을 축하해 지은 이 석방은 기둥 네 개의 방 세 칸 너비 3층 높이를 자랑하며 매화와 학, 상서로운 구름, 용문으로 뛰어오른 잉어 등 기란 의미를 보여주는 정교하고 우아한 조각물로 당모촌의 심볼로 되었다.
1: 지금까지 아름다운 그림 속 고촌 당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2025년도 감동 중국 인물 룡진품의 사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소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1989년 18세 룡진품은 소나민족학원 봄률과에 입학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지라 이웃들이 학비를 마련해준 덕분에 그는 산골 밖으로 고학의 길을 찾아 떠났다. 구겨진 잔돈 뭉치를 손에 쥐고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약속을 새겼다. 배움을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1993년 대학을 졸업한 후 룡진품은 주급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포기하고 단호히 고향으로 돌아가 공랑이민법정에 취직했다.

0: 공당이민법정은 남전현 법원의 유일한 파출법정으로 관할구역은 3개 향진이고 면적은 540평방킬로미터이며 상주인구는 5만 명이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교통이 불편하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봉건적인 해결책을 취해 작은 일이 커지고 분쟁이 쌓여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직접 목격한 공경을 통해 그는 깊이 느꼈다. 바로 고향에는 법률 지원이 필요하고 고향 사람들은 스스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향에 돌아온 후 몇 년간 의료진품도 흔들린 적이 있었고 언젠가 대도시로 가서 발전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대는 그를 여러 번 붙잡았다. 오늘은 시댁과 며느리가 싸우면 말도 없이 그를 데리고 가서 평가를 하도록 했고 내일은 서원 두 집이 땅을 두고 다투면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신경이질 해야 했다. 두 집안이 다투기 시작하면 먼저 문의하는 것은 룡법관이 법정에 있나요였다.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고자질하러 온 게 아니면 차 주전자를 들고 그를 찾아 도리를 따지는 경우였다. 언젠가 옛 물건들을 정리할 때 예전의 마을 사람들이 학비를 마련할 때 모아둔 잔돈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 사소한 지원금들은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맡겨준 신뢰의 계약금이었다. 이때서야 그는 자신이 이미 자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 비록 하늘 한 조각을 또 받을 수는 없지만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우산 하나를 씌워줄 수는 있습니다. 수년간 의료진품은 늘상 10근이 넘는 국장을 메고 산을 넘어 마을의 빈터와 농가의 마당을 찾아다녔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의 법정이 있고 절차상 한치의 례외도 없이 진행된다. 법정조사, 증거신문, 인증, 법정변론, 조정, 질서정연하게 순회 사건 처리가 끝나면 대개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법정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당일 사건 기록과 문서를 정리해야 했다. 그는 또한 초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정 방식을 모색해냈다. 법정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먼저 의사를 하나 끌어와 앉은 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 쌍의 부부가 끝내 리혼을 고집해 소류리 난국에 빠지자 룡진품은 두 사람을 접견실에서 하룻밤 머물게 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음은 가라앉게 되었다. 양측은 자발적으로 앙금을 풀었고 리혼하려던 생각을 접었다. 조정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더러 문제를 넓게 볼 수 있게 하기만 하면 대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 관할구역 내의 한 손에는 부모가 리혼한 뒤 오랫동안 할머니와 의지하며 살아왔다. 중학교에 다닐 때 더 이상 그네를 돌볼 힘이 없게 된 할머니는 오랫동안 밖에서 일하며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를 법정에 고소했다. 여자의 집은 법원에서 20리 넘게 떨어져 있고 도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하여 룡진품은 십여 차례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을 여러 번 설득했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이어진 대립을 서서히 풀어갔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그는 줄곧 그 여자아이를 마음에 두고 자주 지원과 관심을 보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그 소녀는 매년 고향에 돌아가면 꼭 법원에 들른다. 룡 아저씨는 내 마음속에 희망을 불러일으켜 대학 시절 법학 전공을 굳게 선택하도록 이끌어줬습니다. 룡진품의 집은 바로 법정에 있다. 그의 휴대전화는 24시간 켜져 있어 현지 주민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그를 찾을 수 있다. 대형 사건은 없고 집안일과 자질구레한 일, 토전 분쟁, 가사 갈등은 그의 일상이다. 일 있으면 룡법관을 찾아라는 공당일 때 모든 민중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다. 기층에서 깊이 뿌리 내린 33년간 영예도 잇따라 찾아왔다. 룡진품은 2024년 4분기 중국 좋은 사람 명단에 올랐다. 전국 모범법관, 전국 우수법관, 전국 정법 개통 우수당원 경찰 등의 칭호는 그의 로고를 해 아래 수는 듯 싶다.
1: 지금까지 2025년도 감동 중국 인물 룡진품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손중산 고택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고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손중산 고택기념관은 광동성 중산시에 위치해 있고 1956년에 설립됐습니다. 손중산 고택기념관의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이고 손중산 고향 관광구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손중산 고택기념관에는 손중산 고택기념관, 중산시 민속박물관, 중산시 손중산 연구소 등 세 개 기구가 있고 손중산 기념 전시구, 취형 민거 전시구, 농경문화 전시구, 양은 육호동 기념 전시구, 무형문화 유산 전시구, 기타 전시구 등 여섯 개 전시구역으로 구성됐습니다. 2008년 5월 손중산 고택기념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고 2017년 12월 제1진 전국 중소학교 연구 실습 교육 기지로 선정됐습니다. 손중산 기념 전시구역에는 손중산의 고택, 손중산의 생애 사적 진열들이 전시되어 있고 취형 민가 전시구는 취형촌의 일부 낡은 민가를 이용해 어린 시절 손중산의 생활 환경을 전시하는데 여기에는 취형촌 민속 전시회 및 각 형태의 민가, 민속 전시가 포함됩니다. 농경문화 전시구역은 손중산이 일했던 경작지에서 개척한 벼재배구, 가축사육구, 현대농업시험구, 농기구 전시 등이 포함돼 손중산 고향의 농경문화를 전시합니다. 무형문화유산 전시구에는 현지에서 국가와 광동성 무형문화유산 보호 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전시하고 기타 전시구에는 역사 건축, 유적지 등 기타 림시 전시 등이 포함됩니다. 손중산 고택기념관의 전시 체계는 손중산과 그가 성장한 사회 환경을 주제로 삼고 중국의 역사문화 명촌인 취형촌에 의탁해 역사 기념성과 민속성을 겸비했으며 물질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결합시켜 입체적인 전시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손중산 고택기념관은 독특한 특색과 풍부한 내포를 갖추고 있으며 현대 생태박물관의 기본 요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0: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손중산 고택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지금까지 손중산 고택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윤기 가수가 부릅니다. 맑은 하늘에 내리는 비.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강에 빠진 두 사람을 구하고 CCTV에 이름을 올린 양자강의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경 금해만 공원에서 두 소년이 밤에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뜻밖의 물에 빠졌습니다. 강에서 음료수를 팔던 남성은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즉각 전속력으로 노를 저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연이어 두 아이를 건져올렸습니다. 전반 구조 과정은 매우 급박했지만 소년들의 진실되고 귀여운 반응에 누리꾼들은 아슬아슬하면서도 웃긴 화면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람을 구한 남성의 이름은 양자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그는 여느 때처럼 작은 배를 저어 강무루에서 음료수를 팔았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 그가 막 배를 돌려 돌아가려고 할 때 강우 먼 곳에서 갑자기 다급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눈길을 돌리자 발버둥 치며 수면으로 드러난 손이 보였습니다. 온 몸은 이미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습니다. 양자강은 즉각 속도를 내 노를 저어 낙수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다가가면서 그는 큰 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다 왔어. 당황하지 마. 도착하자 바람으로 양자강은 노를 힘껏 내밀었습니다. 노 끝이

0: 아이의 손에 닿자 그는 아이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구해내자 바람으로 강 건너편에서 또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잡아당겨줘요. 양자강은 다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기다려요. 당황하지 말고. 그는 노를 저어 달려가 두 번째 소년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양자강은 두 생명을 연달아 구해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난 후 겁에 질려 벌벌 떨던 아이가 던진 몇 마디 농담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형, 우리가 음료수를 사줄게요. 형은 뉴스에 나올 거예요. 올해 36세인 양자강은 국가 1급 수영선수입니다. 평소에 그는 강가에서 노를 저으며 노점을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소재도 찍어왔습니다. 좋은 순간을 담으려 했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양자강은 물에 빠진 소년 중 한 명은 중학생이고 다른 한 명은 고중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날 밤 짝을 지어 강가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어떤 방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단지 물살을 따라 얼마나 멀리 떠갈 수 있는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물에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양자강은 사건 발생 순간을 회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수심이 깊은 곳은 류속이 엄청 빨랐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아이의 손을 못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양자강은 이 구조 과정을 짤막하게 편집해서 자신의 계정에 올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과정은 아슬아슬하면서도 코믹하여 이 동영상은 신속하게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구한 후 그중 한 아이가 농담조로 형 뉴스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CCTV 뉴스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꿈이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남을 구하는 행동이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은 것을 보고 양자강은 CCTV 뉴스 댓글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CCTV에 나왔습니다. 두 소년은 주동적으로 양자강과 연계하여 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강에서의 구조는 따뜻하면서도 힐링적인 결말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에 빠진 두 사람을 구하고 CCTV에 이름을 올린 양자강의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0: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사마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사마천의 자는 자장으로서 기원전 145년경 사관인 태사령을 역임했던 사마담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마천의 7살 나더니 그의 아버지 사마담은 천문 역법과 도수를 관장하는 태사령이 됐고 이후 무릉에 거주하며 고문을 독수하던 중 20세경 낭중이 돼서 무제를 수행해 강남, 산동, 하남 등 지방을 여행했다. 기원전 111년 전에는 파촉에 파견됐고 110년에는 무제의 태산 봉순 의식을 수행해 장성 일대와 하부, 요소 지방을 여행했다. 이 여행에서 사마담은 크게 교문을 넓혔고 사기를 저술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자료를 수집했다. 기원전 110년 사마담이 죽으면서 자신이 시작한 사기의 완성을 아들 사마천에게 부탁했다. 그 요지를 받들어 사마천은 기원전 108년 태사령이 되면서 황실 도서에서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아버지 사마담은 역사서와 문서를 종대하는 직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마천은 자연스럽게 역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104년 무제 태초 원년 사마천은 천문역법의 전문가로서 태초력의 제정에 참여한 직후 사기 저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사마천 일생의 조난은 그가 한 실패한 군인을 위해서 변화한 데서 비롯됐다. 기원전 99년 대장 이룽은 군대를 거느리고 서북부의 흉노민족을 들이쳤다. 전쟁 초기 이룽의 군대는 연속 승리했다. 그 소식이 공존에까지 전해져 관원들은 황제가 이룽을 등용한 것이 현명한 책략이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축하를 표시했다. 그런데 뒤이어 발생한 일은 황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겼다. 이룽은 전쟁에서 시급히 이기려고 군사를 이끌고 사막지역에 깊이 쳐들어간 후 흉노에게 포위됐다. 며칠간의 혈전 끝에 이룽은 하는 수 없이 투항했다. 소식에 접한 한나라 황제는 노발대발해서 이룽의 가족들을 즉시 체포할 것을 명했다. 이때 공전 관원들도 분는 불에 키질하면서 이룽을 비방 중상했다. 그런데 요족 정직한 사마천만이 이룽과 그 가족들을 위해 변명했다. 그는 이룽의 공훈과 실패를 공평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마천의 변호는 한나라 황제를 노여폈다. 사마천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기원전 99년 남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궁형을 받았다. 당시의 관행에 따라 사형도 돈으로 사면 받을 수 있었지만 사마천은 집안에 녹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으로 목숨을 구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사형 대신 거시형을 택했던 것이다. 보임안서라는 글에서 사마천은 당시 사기의 완성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없었던 심정을 수려했다. 옥중에서도 사마천은 저술을 계속해 기원전 95년 황제 신임을 회복해 환관의 최고 직종 종소령이 되었으며 기원전 90년에는 마침내 사기를 완성했다. 왕조의 폭정, 왕조의 교체, 시대의 변화, 통치 구조의 형성과 발전, 경제 생활의 양상, 이 모든 것들이 이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소술의 주 대상이 되어왔다. 본기, 태, 서, 열전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사기는 130편 모두 52만 6천여자라는 방대한 분량을 통해 전설시대인 황제 때부터 한의 무제까지 약 3천여 년의 역사를 기록했다. 본기는 제왕의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것이고 표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시간적 통일성, 연계성을 주로 한 연표이고 서는 특정한 사회 현상을 개발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세간은 정치 질서에 있어서 제왕의 다음가는 위치에 있는 제후의 행적을 그리고 열전은 제왕과 제후를 둘러싸고 역사에 남긴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 고대사를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탁월한 역사의 서열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읽는 일화하여금 언제나 신선한 충격을 느끼게 하는 고전이다. 사마천의 생일을 살펴볼 때 사실 사마천의 일생 전체가 사기의 조작을 위해

0: 맞춰진 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기는 곧 사마천의 땀과 눈물과 한이 올욕져 있는 생애에 농축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마천의 생애를 사기 조작이라는 관점에서 다음에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탄생 후 조작 착수 전까지의 역사가적인 자질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 예비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38살에 태사령이 되어 사기 저술의 준비 작업을 하고 이어 실제로 집필을 시작했으나 완성시키지 못한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만 8살에 이룡 사건에 연루돼 궁형을 당하고 옥에 갇혀 집필이 중단되었던 시기다. 네 번째 단계는 50살경 추록한 후 환관의 최고직인 중소령이 되어 사기를 완성시키게 되는 56살까지 시기다. 사마천이 그래서 가장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곧 열전이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 또는 그 시대의 인간상의 상징적 인물을 부각시켜 독자로 해금 시대와 인간을 탐구하는 것이 곧 이 열전이기 때문이다. 열전 속의 소리는 보편적 인간의 운명과의 싸움,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괴로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공감 또는 위화감을 느껴가면서 역사의 세계와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40권에 달하는 열전에는 위로는 재상, 장군, 아래로는 희종과 협계, 상인에 이르기까지 200명에 달하는 상징적 인간이 제 나름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사기 130권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열전의 맨 앞에는 백이 열전이 놓여 있다. 폭력으로 폭력을 대체하려는 두 무왕을 말리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백이와 숙제의 불의의 땅에 안주할 수 없다 하여 마침내 수양산에 숨어 연명하다가 죽어가는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백이 열전의 의도는 아니다. 의가 현실에서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인간 세계의 오랜 숙제를 놓고 백이 형제의 유약한 운명에 대하여 무언가 지불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백이와 같은 인간을 기록에 남김으로써 현실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의 가치를 그에게 부여하려 했다는 것이 열전의 존재 이유이다. 백이 열전이 사마천의 열전 전체의 총론이라고 지목된 까닭도 그것이 열전 전체를 관통돼 있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에게 사기는 단순히 역사서로서뿐만 아니라 문학으로서도 높이 평가됐다. 그러나 사기는 일반적인 문학과 다르고 호구를 가미한 역사소설하고도 물론 다르다. 열전은 실제했던 상징적 인간형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소술되어 있다는 데서 문학이며 예술인 것이다.
1: 지금까지 사마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新伟业。
3: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5: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0: 第四讲， 天下秩序与华夏共同体演进。夏商周时期，早在先秦时期，我国就逐渐形成了以炎黄华夏为凝聚核心，五方之民共天下的交融格局。习近平。夏是中国历史上第一个世袭王朝， 建立于约公元前2070年， 标志着中原及其周边地区形成了诸多族群归属于一个王朝的政治格局。约前1600年， 东方的商人崛起建立商朝。至前11世纪， 西部的周人兴起，代商而建立周朝，定都封号， 今陕西西安，史称西周。前771年， 西周灭亡，随后周平王东迁洛邑，今河南洛阳，史称东周。东周大致分为春秋， 前770至前476， 和战国前475 至前221两段，是历史上群雄争霸、追求一统的动荡时期，也是族群大迁徙、大交融的重要时期。最迟在夏中晚期，中原地区就已经发展出空前繁荣的经济生活与文明形态。经由夏商周三代 不断治理与巩固，中原地区成为中华文明的核心区。在这一核心区分布着诸多不同族源的邦国，自称为夏或华，形成了具有共同文化认同的诸夏。四夷人群包括三苗，有的居住于核心区域的周边地带， 有的在核心区域内与诸夏人群混居，受到华夏文化的浸润与影响。夏商周三代，王朝疆域逐步扩大，夏朝统治的范围主要限于黄河中下游的中原地区。商朝已扩大到河南大部、河北中南部、山西南部 以及山东西南部。西周时已北至燕山南北，南到江汉流域，东至山东半岛，西达甘肃天水。随着疆域的扩大，族群的增多，商朝和西周都实行分封制和灵活开放的族群治理政策，各族群间的交往交流不断加深。 西周初年出现了华夷交战与华夷之变，但没有改变诸夏邦国之间、诸夏与四夷之间边界弱化的趋势。春秋后期，华夏的观念开始出现，并逐渐取代诸夏。相比于多个邦国集合体的诸夏，华夏 强调一个人数众多、边界开放的文化、社会、经济、政治共同体，认同华夏文化的诸夏、四夷皆处于其中。